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떤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He did suffer serious injuries, but he is okay, apparently, right?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이 찍혀서 정말 화제가 되었죠. So this dramatic moment was caught on video for everybody to check out on the on social media. 근데 이런 사례가 꽤 있다고 하네요. 이 국립공원 측에서는 바이슨의 경우 최소 25야드, which is about 23m. 최소 23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가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So, this kind of incident involving bison happened more often than we might think. And the Yellowstone officials recommend staying at least 25 yards, which is about 23 meters away from this animal. 그쵸. 보통 저희는 이제 곰이나 늑대 이런 동물들을 무서워하죠. 근데 옐로스톤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동물은 바이슨이라고 합니다. You know, we tend to be more afraid of like, you know, bears or wolves, right? But bison have injured more people in Yellowstone Park than any other animals. 딱 보면은 그냥 굉장히 얌전한 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무게가 약 900kg 정도 나가고 사람보다 3배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So that 65-year-old man was running for his life and, you know, a bison easily was able to catch him. So this bison animal weighs around 900 kilograms and runs 3 times faster than humans. 저는 뭐 대부분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큰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죠. 예를 뭐 모기나 바퀴벌레를 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경험을 통해서 하지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동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물이 있는지. You know, most of us don't really think of animal as enemies, right? Maybe except for mosquitoes and, you know, cockroaches. So I want to ask you if there's an animal that you have become genuinely afraid of because of something you experienced or something that you might have seen on social media too. 이런 이야기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t's light enough, but not so light if you think about it, right? It involves different issues.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TBS 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할게요. This is Capital Cities Space.

That was a capital city's space, meaning that we all need a space. 이런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참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I think we've had at least one experience involving, you know, being threatened by an animal.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한 어떤 특정 동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떤 동물인지 and why. I just wanted to ask you what animals do you have a fear of? Maybe through your experience or maybe watching a video of some sort, right? 저 같은 경우는 I am afraid of dogs. 저는 강아지는 아니고 개가 무서운 게 있어요. I think a long time ago, I think I probably was in my second year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you know, back then, you know, in the 80s, early 80s and mid 80s, you know, see a lot of dogs running around. But these days, you know, I mean, you won't see dogs running around the neighborhood without any mask or those kind of things, right? Without any protective mask or gears.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막 이게 누구 집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동네 개들이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And I was victim of one very aggressive dog who bit me.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개에 심하게 물린 적이 있어요, 한 번. I still kind of remember his face. 개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it was one of the most traumatic experience in my earlier days. 그래서 막 크게 물려서 병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견병 있는지 그런 막 검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I mean, luckily I was okay, right? But who knows, you know, what could have happened if it was another dog.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개도 많이 물리고. 근데 요즘에는 뭐 개에 물리면은 그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Back then, you know, it wasn't as you know, a big a deal as we would have thought it if it happened to us now.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 세대라면은 아마도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참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물 저 같은 경우는 definitely 개인데요. I love you know small puppies of course. You know I mean they're not threats in any way. 그래서 예전에도 막 친구들 집에 가서 미국에서 막 큰 개가 있고 그러면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I just couldn't stand composed with all these big dogs around me at the time. 정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as you know, we have a 바통터치 segment in full session, I think, since Soundbite just ended last week. Soundbite가 이제 없는 첫 주이기 때문에 그 뭐지 바통 퍼치는 이제 full 버전으로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so I will save all your request songs for 바통 터치 segment so to send your request songs okay 노래 듣고 와서 그럼 계속 할까요 안신혜입니다 south to the west.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40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So, record that has never been broken in 40 years history of Korean baseball. Rest in peace, 감독님, 백인천 감독님.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연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입니다. 그 여름, 그 바다.

Last summer. Yes, let's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our kitty names. 2021님께서 저희 동네 산이 국립공원 범어사로 유명한데 그리고 멧돼지도 저희가 사는 동네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한 번씩 주의를 주곤 하는데요. 멧돼지를 만나면 절대 바로 뛰지 말고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고 우산이 있으면 펼쳐라. Our neighborhood is next to a national park and it's also home to a famous 범어사 temple. And we've heard that wild boars sometimes wander down into the residential areas. Thankfully, I haven't seen one myself yet. So every now and then, I remind my daughter what to do if she ever encounters one. I tell her not to run right away. And if there's a higher ground nearby, climb up to it. And if she happens to have an umbrella, open it to make yourself look bigger, I guess. Mm-hmm. 그렇군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거인 것 같아요. Of course, the best outcome is to never having to face that situation at all. 맞아요.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말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멧돼지 출몰해서 막 사냥꾼들이 동원되고 hunters were kind of were looking for those wild boars and then hunt them down.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그 위협적일 수 있는 동물이죠. 멧돼지. 요즘에는 막 도시에도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I heard that even in like a downtown city areas, we'll see sometimes wild boars making an appearance. 어떻게 이 도시에 멧돼지가 출현하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But, you know, I've seen footages of it. 감사드립니다. 2021님. 아주 그 위급한 상황 시에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정확한 이런 어떤 행동 지침을 주셨네요. It's good that you gave your daughter, you know, instructions on what to do exactly if she encounters one. 좋습니다. 2021님. 신청곡은 제가 이따 바통터치를 위해서 세이브를 해두겠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 또 다른 큐티님들 사연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Neil Horan의 곡입니다. Put a little love on me.

couple of tracks. Neil Horan put a little love on me and Keen Somewhere Only We Know. So your fear for animals. Let's get to some more text sent in by our listeners. Andy Mike님은 30일 굶은 호랑이요. So a tiger that's been starving for 30 days. I guess for that matter, any animal that's been starving, you know, they would act very aggressively toward a human, for sure, I think. Benny님도 역시 probably a grizzly bear, right? I think, yeah, we all have a certain fear because we've seen a lot of footages of, you know, how violent a bear can be. 판다곰도 곰이잖아요. 하지만 판다곰 말고 grizzly bear. 좀 이렇게 보통 이 산에서 사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1033님께서도 일본의 곰이 출몰하는 동네에서는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좀 넘었다고. In some towns in Japan where bears are known to appear from time to time, actually they sell bear spray. Cost more than 100,000 won. 그렇군요.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I don't know. Wouldn't that kind of aggravate bear even more? 뭔가 더 화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Maybe not, you know. 2021님께서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를 어릴 때 보고 한동안 까마귀가 공포스럽게 느껴진 적도. After watching Alfred Hitchcock's The Birds when I was a kid, I remember being scared of crows for quite a while. 까마귀가 무서워요, 생각보다. I have many encounters with the crows back in the States. 까마귀는 막 집 주변에 어느 시간까지 막 몰려들어 있다가 막 뭔가 이렇게 굴뚝 같은 걸 쪼아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It just is horrific actually if you are inside the house and have all this crow kind of pecking on your furnace and or whatnot. 정말 무서운. 아주 크거든요, 또 이 까마귀가 이 덩치가. 머리도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G 워너비 곡 준비했습니다. Timeless.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e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또 실시간 함께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at the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좋습니다. So we've been talking about animals and different experience of, you know, having a fear of certain, about certain animals. 역시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 주위에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3998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When I was young, I was petting a large dog through the fence of a house when it suddenly snapped at me, and I almost got seriously hurt. I don't remember any warning signs around either. I still think about it a bit when I see a big dog, though it's not really a trauma. 다행이네요. 물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이제 주택가에서 살던 또 철문에 큰 개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이쁘다고 손 넣었다가 입질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렇게 경고 같은 게 전혀 붙어 있지 않았다고. Yeah, there should be aware of dogs. 미국에 가면 참 beware of dogs 그 사인이 굉장히 많이 어디가나 붙어 있던 기억이 나는데 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행이네요. 근데 3998님 다치지 않으셨다니 또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 다는 게 또 다행이죠. For me, it was definitely a trauma. I guess because I was actually bitten by it. 저는 물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We had a little gap, a silence actually toward the end of part two, and apologies for that. Some technical glitches that we experienced. Apologies again for our listeners. 좋습니다. 노래 듣고 또 사연 돌아와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ybricks의 곡 준비했는데요. 새벽입니다.

That was Librix 새벽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message and maybe start our 바통 터치 segment. 1033님께서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숲에서 곰을 만났을 때 한 명은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한 명은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는데 죽은 척 한 사람이 살았다는 걸 보고 나라면 하는 생각으로 숨 참는 연습을 엄청 했어요. Okay. So cute. I remember reading a story about two people who ran into a bear in the woods. One climbed a tree while the other lay on the ground pretending to be dead. And the one who played dead survived. 그렇군요. After reading that, I kept thinking, what would I do? So I actually practiced holding my breath and over and over.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귀엽네요. 실제로 곰을 본 적은 아직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종종 곰 조심 팻말을 마주하게 되면 이 숨 참기 연습하는 어린 시절 제가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So whenever I see these signs, you know, beware of bears and signs at some of the, you know, travel destination, I can't help but think of my younger self practicing, you know, how to hold my breath. 그렇군요. 참 어렸을 때 읽은 책이 또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나는 게 응? And that's why it's really important

to read as much as possible when you're young. 어? 어렸을 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This one message by 뽀글님 who says 언젠가 조카를 위해 아쿠아리움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상어 체험을 했는데 보트를 타고 먹이를 물로 던지면 상어가 오는 일종의 shark encounter였습니다. So my nephew and I signed up for this shark encounter at the Busan Aquarium, and we rowed in a small boat and tossed food into the water, and then sharks would come right up to us. 어마어마한 그 그레이 상어의 지느러미가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올 정도로 오싹했습니다. 두고두고 괜히 했다 후회할 정도로요. It was so terrifying that I still dream about it from time to time. Those great sharks, you know, especially their fins cutting through the air, cutting through the water, right? I really regret it, actually. I have regretted doing it for a long time, even. 오,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꿈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트라우마였다는 얘기 아닐까요? 가까워서 보니까, 야, 이 상어가 이렇게 큰 동물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ight. 생생한 그런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도 그런 거에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노래 듣고 와서 또 오늘 바통터치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is is 이지형 Radio Day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Pat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song, it is over to you to decide the next song to play.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are playing. 선곡 이어달리기, 선곡 릴레이 세그먼트, 여러분과 제가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코너, 바통터치 시간 돌아왔습니다. So, our QT님s have been sending in a lot of great songs, actually songs, you know, in terms of, you know, what the thing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in line with the theme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on this show today, which is encounter with different animals and our fear of certain animals,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알맞는 그런 곡들을 보내주셨는데, I had trouble selecting one song to start the segment with. 어떤 곡으로 오늘 바통터치 시작할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곡은요, 제니님께서 보내주신, excuse me, 세상은 여러모로 wild world이기에, 아무래도 이제 무서운 동물이 많은 이 세상, 참 wild world, 정말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미스터 빅의 wild world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t's a good idea to start the segment with that song. 진짜 wild world. I mean, of course, there are many, many dangerous things in this world, you know, probably more dangerous than the danger that animals pose.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보다 훨씬 더 많은 위협이 있는 그런 wild world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그러면 Mr. Big의 Wild World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에 알맞는 곡 연결해 주실 거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with Mr. Big, Wild World.

Wild World, Big, Mr. Big 곡이었습니다. First song to start us off with today's 바통 터치 주었습니다. Good start, I think, for sure. 다음 곡으로 Relay 가볼까요? Wisdom님께서 Wild World은 굶주린 늑대가 A lot of hungry wolf in this wild world. 어떤 우리가 동화 속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You know, those wolves, you know, they don't pose any, you know, grave danger to our livelihood or to our lives, right? 하지만 이 동화 속에서 참 이 항상 울프는 빌런이잖아요. 그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프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듀란 듀란의 곡이죠. Hungry like the wolf.

듀란 듀란 Hungry Like the Wolf 아, 좋습니다. 와 위스덤님 연결곡이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 연결곡 하나 이렇게 끼워볼까 하는데 This is a song that I really love about Wolf 일세 곡인데요. Lone Wolf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on the way is our Friday staple, Baton Touch.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곡 릴레이 코너이죠. Probably our longest running segment of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에 아마도 뮤직 부티크 probably the longest running. 뮤직 부티크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했던 코너이고, I think Baton Touch probably second longest running segment on the show. 많은 곡들을 참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이어달리기 해주시기를 기대해드리겠습니다. Hoping that you will continue run with us with your song selection through this segment. So we started with the along with the animal theme that we've been discussing on this show today. We started with the Mr. Big Wild World. Explanation was that, you know, this world is such a wild world with all these animals running around. I guess the animals are the least of the problems that we have in this world. And then the following track was Duran Duran, Hungry Like the Wolf. 이제 Wild World에서 늑대로 갔습니다. Hungry Like the Wolf. And I followed that up with my own favorite song about wolf, Lone Wolf by Eels. 외로운 늑대라는 곡으로 이었고요. 약간 늑대 분위기로 가는 것 같는데요. 베니님께서는 이 곡으로 연결해 주시겠다. Since he mentioned about the grizzly bear, 늑대와 미녀, 엑소의 곡이죠. 늑대 분위기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네요. 오늘 바통 터치. I think we have a set theme in place for our 바통 터치 vibe today. 좋습니다. 또 이 곡과 연결해 주실 어떤 다른 아이디어의 곡이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니님의 연결곡으로 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연결곡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EXO, 늑대와 미녀.

Yes, EXO의 곡이었습니다. 늑대와 미녀, our connecting song for today's 바통 터치. 좋네요. I like the vibe for sure. 3998님께서는 늑대와 미녀, 미녀는 괴로울까요? 라고 하시면서 미녀는 괴로워라는 노래는 사실 없고 그 영화 속 주제가 김아중의 마리아이어 봅니다. 항상 같이 등장하죠. 늑대와 미녀.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의 삽입곡. 마리아. So 3998님 is making this connection. So in terms of wolf and beauty. Wolf and a pretty woman and would a pretty woman be miserable? 미녀는 괴로워. Would a pretty woman be miserable? 좀 약간 그 translation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Anyways,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3998님, 그럼 연결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movie 미녀는 괴로워, 김아중이 부르는 곡이죠. 마리아.

Yes, 김아중 마리아. She's a good singer, don't you think? 정말 노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아중 씨. Okay, good connections made so far. That was a relay selection made by our listener 3998님 감사드립니다. Good selection. 계속 갈까요?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5616님께서 저도 어렸을 때 길에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이 많았어요. 바통터치와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곡 신청합니다.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 I know it's not the exact connecting song with the vibe that we're having on the Baton Touch segment today, but had the experience of being really scared of all these dogs running around on the street and gives me sort of the creeps. 맞아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누가 이 개들을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어? 누가 이 개들을 내보냈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주인들이, 막 이렇게, 견주들이.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렸을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I really thought about that, when I was, bitten. I thought to myself, who let these dogs out? 밤하네 곡 듣겠습니다. Who let the dogs out?

바하멘 Who Let the Dogs Out? Such an intuitive song. 그렇죠? 너무 원초적이고 심플한 I love it. 5616님의 신청곡 연결곡이었는데요. 위스덤님께서 아하하 진짜 이 곡이 나왔어야 그죠? I think this has should have been the theme song for today's show. 오늘 같은 이 주제 프로그램 주제 어떤 테마송을 정한다면 I think this would be it. Who let the dogs out? Sometimes listeners have just a better idea as to what songs to play on this show.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신청곡이 소중하죠. 5616님 제가 상을 드릴 수 있다면 상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곡으로. Okay, let's move on. 이 늑대는 아니지만 fox 늑대와 이제 같은 어떤 친구로 생각이 되는 이 여우 를 또 다른 노래가 있죠. 뽀글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 또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Who Let the Dogs Out? 그 다음에 이 일비스의 The Fox 백투백으로 틀면 참 분위기가 딱 맞는 곡인 것 같은데요. Let's do it. 일비스 뽀글님의 신청곡입니다. The Fox.

Was Elvis the Fox. What a classic. Every time I listen to it, love it. 굉장히 이 재밌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The lyric has a real intention and you know, real meaning.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각 동물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 Kind of wondering what each animal, you know, how they make sound. So dog goes oof. 강아지는 우프 우프 그러죠. And cat goes meow. 다 이런 의성어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Like bird goes tweet, 그렇죠? Bird는 tweet. And mouse goes squeak. And the cow goes moo. And the frog goes croak. And the elephant goes toot. I'm not sure if elephant make that kind of sound, toot. And ducks say quack. And fish go blub. And the seal goes ooh, ooh, ooh. But there's one sound that no one knows. What does the fox say?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이 여우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면서 he speculates about a lot of sound that the fox may make. 예를 들어서 이제 ring-ding-ding-ding-ding-ding-ding-ding 아니면 wa-pa-pa-pa-pa-pa-pa-pow 이런 소리를 내냐 아니면 하티 하티 하티 우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여우가 무슨 소리를 낼지에 대한 어떤 재밌는 상상, just a very funny imagination about you know what the sound a fox makes possibly.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the secret of fox ancient mystery somewhere deep in the woods I know you're hiding. What is your sound? Will we ever know? 너의 소리는 도대체 뭐야? 이 신비의 동물, 여우, 너의 소리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너의 소리를 알게 될까? 이런 내용이. Such a clever lyric. 진짜 이 조회수도 거의 억대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죠. Do check it out. Elvis의 The Fox였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럼 마지막 신청곡 하나 두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베스키님께서 늑대하면 남자로 종종 언급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요 라는 곡으로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our last song for today. And as I said, Monday is the alternative holiday for National Liberation Day. 광복절 대체 휴무일이잖아요. So we'll be taking a day off that day also. 하지만 또 알차게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월요일도 함께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So have a great weekend, cutie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ave fun, okay? Leave you with the last connection song made by Paskin님. 남자를 몰라 by Buzz.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从首尔出发，
3: 聊生活，
2: 聊文化，
3: 也聊我们自己。
2: 这里是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We are starting off today with bleachers. I want to get better. I want to get better all the time. Upgrade myself every single day. And that starts here on Morning Groove, everyone. 우리 모닝 그루버들, 좀 오프닝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 여행 가서도 진짜 좀 빠릿빠릿한 것 같지 않나요? 뭐 이거는 놀라운 사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아 뭔가 기내식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뜸 들여가지고 알아서 메뉴를 파악을 해요. 아 치킨이랑 소고기 오케이 그럼 난 뭐 먹지? 이러면서 이미 다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죠. We just figure out everything. We're just too quick on everything. We're very very efficient and I am just so proud of that. Because I'm an efficient person myself too. Because obviously I have this Korean blood flowing inside me. 이런 게 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I guess we really do like being prepared for everything, don't we? We are fast, organized, and somehow always one step ahead. So next time you fly, if you want to go somewhere abroad, next time when you fly, just remember that you actually may be making your cabin crew's day a little easier. 오죽하면 이제 외항사 승무원들이 한국행 비행기 가는 걸 되게 선호한다고 하겠어요. 경쟁률도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해요. So I kind of can figure out why those cabin crews prefer Korean passengers because we're amazing. Uh-huh. 또 광복절을 앞둬서 어떤 이런 국뽕 느낌으로 오늘 시작해 보았습니다. Anyway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You are listening to, of course,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DJ, Summer. And we also have another DJ outside the studio, DJ Ba, who is responsible for all of the songs that are being played. 오늘 오프닝 곡부터 클로징 곡까지 어떤 수미상관,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기승전결, 정말 완벽한 그 선곡 플로우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마구마구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 선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And of course, we have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We are one little morning group family here. 정말 월수금마다 이렇게 만나는 뭔가 옹기종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모닝 그룹 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Dr. Paper님, good morning 해주셨고 Ben Spu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좋아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 건네주세요. 생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가 웬만하면 즉각즉각 소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So obviously you have higher chance for your messages to be introduced. How exciting is that? We can communicate in this live broadcast. So let's do that all together.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신다면 사연과 신청곡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가 열려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go on our YouTube live stream channel, you can watch our viewable radio and at the same tim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and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How amazing is that? 아, 채 부장님도 오셨습니다. Hello, hello. Did you manage to do your workout today? 운동 오늘 잘 하셨고요. 저 진짜 결정했어요, 여러분들. 저 결정했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아, 죄송해요. 결정한 게 뭐냐면요. 제가 월수금 생방하잖아요, 여러분. So I go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So I have decided, come on, come on, 여러분들 listen up, to go out for a early morning run on Wednesdays and Thursdays. No, actually on Tuesdays and Thursdays. 그래서 아침... 화요일, 목요일 제가 5시에 월수금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화목엔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제 리듬을 다 파괴하더라고요. 사람은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You have to wake up at a regular time. I think this is so important for you to maintain your whole rhythm in your life. So I've decided to wake up early and to go out for some run. 요즘 좀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외출만 하면은 기력이 빨리고 뭔가 힘이 없어서 막 쓰러져 있거든요. 잠깐 외출했는데도 아, 나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체력 단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Actually, I never thought this would ever happen in my life, but I actually got motivated by DJ Ba.
제가 살면서 박근혜 팀장님한테 어떤 영향을 받거나 그런 날이 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운동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근데, 아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꽤나 한 1년도 넘으셨을 거예요. 런닝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 건강도 되게 좋아지시고 하셔서,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두번 뛰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는 좀 지나고 좀 놀게요. 연휴에는. So that's what I've decided to do. Why did I mention about this?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That's because of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 하면 운동 생각밖에 안 나니까 스스로의 어떤 다짐 얘기해봤어요. 선샘 모닝 그룹을 까꿍 쌈마 누나랑 티봉이 누가 출석했나 이름 불러주실 거죠? 빠릿빠릿하게 출석했죠? 잘했죠? Go 선샘 모닝 그룹을 이렇게 또 한국인 인증해주셨네요. You know, Koreans are all about checking in and greeting early in the morning. You know, I believe that you guys can do some fabulous job right now. So go ahead, K Koreans. 우리 8890 모닝그룹어. 저도 굿모닝이요. 출장 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모닝그룹 감사합니다. So I guess you're on your way to your business trip. Quite a few moninggroupers are on their business trip. Please be safe, everyone.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시나요? 또 비행기 타고 가시면 오늘 오프닝 내용처럼 자랑스러운 K코리안의 면모를 한번 뽐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0: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Now, today's topic will be focused on Korea, the amazing country ever.
1: 오늘은요, 여러분들 국뽕 느낌으로 제가 좀 가고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So that will be today's topic. So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the strengths of Korea?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best things about Korea? It could be about Korean people, about the country itself. So think about it. I'm pretty sure it's going to be easier for you to answer.
1: 대답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0: Of course, a lot of you guys will respond safety because it's quite safe to live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 think. I haven't lived in every single country, but I did live in a couple of countries abroad. But, you know, I believe that Korea definitely is a safe country.
1: 밤에 뭐 걸어 다니거나 뭐 CCTV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그냥 CCTV뿐만이 아니라 CCTV 없어도 대략적으로 좀 안전하잖아요. 남의 물건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가도 이게 단순히 CCTV 때문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잖아요. 남의 물건에. 뭐 이런 것도 있고
0: I would have to though say that the best thing about Korea is you know, how convenient it is to visit hospitals.
1: 병원 시설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셔가지고 제가 대학병원을 막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너무 편리해요. 그냥 시설도 그냥 되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고
0: You know, you tend to get lost when you visit big hospitals because obviously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you don't know where to go. But then like they're really kind and friendly to tell you which way to go.
1: 그리고 뭔가 이런 QR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체계가 딱딱딱딱 잡혀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 짱이에요. 아, 또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박보검 보유국 아니에요? BTS 보유국? 이런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저는 자랑스러운데요.
0: So our country contains a lot of great K-pop musicians and also some celebrities like Park Bo-gum and BTS, ATEEZ 등등, 코르티스 등등.
1: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What are some of the strengths of our country?
1: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리신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0: Alright,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1: 우리나라는 또 이 아이돌의 보유곡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ody to Body by BTS.

So we are talking about some of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in Korea and some of the best part about our country.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둘씩 얘기해 볼 건데, 뭐 너무 많을 것 같기는 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까요? 체육부장님, 진짜 어느 해변에 가던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보면 운동만 생각난다고 하시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Alright, I haven't thought about it, but it's so true. We are able to order delivery food even when we are outside the beach, right? 저 어렸을 때부터 가능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This is not a contemporary thing. This was possible like 10 years ago, I think, because I do remember in my childhood, I think I was in middle school or something. Yeah, me and my family members went to the beach, 동해안에 갔던 것 같은데, and we ordered some 짜장면, and then like I had a sip of it, and it was really tasty. I still remember that taste. I cannot forget about it. But then like, come to think of it, those kind of deliveries was possible. 그러니까요. 해변에서 막 찝찝하고 그냥 더 놀고 싶은데 어디 식당 가면 좀 귀찮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배달이 가능했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대중교통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거요. 여행 갈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해외는 지하철 안이 더 덥더라고요. 레다칠리의 Scar Tissue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 get some good air conditionings, especially when we are on our subway or when we are on the bus. Ooh, it's sometimes kind of cold and I'm loving it. 그래서 약간 밖에가 되게 더우니까 지하철만 타면은 막 시원해져가지고 막 피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But I heard that somewhere in other countries it's even more hot inside the train. 그 에어컨 시스템이 아마 장착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Because you know, the subway systems it's been built like hundreds years ago, so almost 100 years ago, so it's really not easy to install air conditioning system on the subway. 그거를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아예 그 지하철 전체를 다 공사를 하고 새 걸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So yeah, kudos to Korean subways. 여러분들 진짜 그리고 넓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 지하철은 좀 쾌적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죠?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So let's continue and think about more strengths about the country, Korea.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ll be waiting for your responses. 오랜만에 또이 노래 들어볼까요? This is requested by 얼짱님.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Red Hot Chili Peppers, Scar Tissue.

코코모닝 그룹어, 썸머피디님 아버님 병원에서 빠른 쾌유를 바랄게요. 어여 퇴원하셔서 예전처럼 문자도 보내주셔요. 맞아요. 저 아빠가 문자 보낼 때마다 뒷번호 다 공개하면서 이거 우리 아빠인데요? 막 이랬었잖아요. But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I really hope that he gets discharged.

Q&A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많잖아요. If you can't think about it because your brain is not working so well because it is super early in the morning, get working, morning groovers. We have to get our brain wor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so that we can function better. So morning groove really helps. 여러분들의 그 두뇌를 말랑말랑 이렇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아침부터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업계에서는요. 굿모닝. 이번 주에 휴가 복귀하고 일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네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Looks like you have a lot of works being stacked up after coming back from your business trip. It sounds so much like a reality. But anyways, the message continues. 우리나라의 장점은 치안이겠죠. 총도 없고 저녁에 늦게까지 다닐 수 있고 모든 게 빠르고 배달 배송 편의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you have mentioned a couple of strengths of living in this country. We don't have any guns. We are able to go out late at night, and we get so many convenient delivery systems. So that is the beauty of this country for sure. 맞아요. 안전한 거 진짜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엔 조금 안타까운 게 경기 침체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되게 많았고, We used to have a lot of big cafes that would run for 24 hours, but we don't see that too much these days anymore because we're going through economic recession and obviously it's expensive to hire people to work in those areas in restaurants or cafes. So I see many cafes and restaurants being closed by like 9 or 10 and that's kind of unfortunate because that was like the best part of Korea.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24시간 하는 거는 거의 뭐 편의점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편의점은 문 닫아요. 9시쯤에 문 닫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So there is this convenience store in this building of TBS. TBS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아침에 좀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사 먹고 싶은데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거든요. So it's basically like a restaurant. So what I do is I would have to cross the street and walk over to get some snacks for my morning time. 그러니까 이런 게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장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펭귄킬러님, 이번에 중국 출장 갔다가 그냥 공항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나라 에어컨 너무 잘 나와요. We have some great air conditioning system here in Korea because when you went to your business trip to China, it was hot even from the airport. 요즘 적정 온도 이런 거 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솔직히. 밖에 이제 우리 40도를 견뎌온 사람이에요. 네, 실내 온도가 뭐 28도 이래도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잘돼 있어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춥다고 민원 넣고 이러니까 지하철도 칸별로 좀 많이 시원한 칸, 조금 덜 시원한 칸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So what we have in our subway system, we have slots divided. Part where we, put on like air conditioners really strong, and there are some other platforms where we have weak air conditioning system if you ride the subway. So if you're feeling extra cold, you can just move to another seat where it has weak air conditioning system. So that's really convenient too.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요즘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나오는 대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대박. 저는 그거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이다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제니도 있잖아요. Like Jenny. Who wanna rock with Jenny? You? Jenny? Jenny? 너가 제니? 제니? 제니? 예니? 아, 이 노래 저 아직도 너무 좋아요. 이 안무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아직도 집에서 혼자 따라하고 막 이러거든요. 잠옷 입고. 맞아요. 저 제니 완전 팬으로서 I forgot to mention about Jenny. We have Jenny in Korea. So proud to be Korean because we've got Jenny, like Jenny. 대기 공간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우리나라 엉뜨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So we would have a lot of convenient facilities near bus stations. We have some place where you can just get inside so that you can enjoy some nice cooling air conditioner. But at the same time, during hot no, cold winter days, you get some hot seats on the bus stop. So that's another convenient stuff too.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율의 민족이기 때문에 what we would have

is we would have all the signs uploaded that tells you the arrival time, estimated arrival time of the bus.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빨간 불도 몇초 만에 빨간 불이 끝났는지 이런 거다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막 급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미리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So I guess all of these convenient facilities in Korea really also reflects how efficient and fast we are. 박우리 팀장님께서도 친절하게 이 에어컨 구간을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저도 본것 같아요. 이거 제가 사는 곳에도 있네요. 보니까 되게 긴 버스 정류장인데, you know, we have like long bus stops in Korea. And if you go into these small facilities, you get to enjoy some nice cooling air conditioning system. 그리고 이게 또 겨울에는 히터로 또 바뀌어가지고, 약간 야외에서 이제 비 오거나 이럴 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버스 기다리면 너무 좋죠. 배차 간격이 뭐 15분, 막 20분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짱이네, 진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장점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the strengths of Korea? A proud Korea. 여러분들 rock and roll 할 시간 준비되셨나요? Who wanna rock with Jenny? This is Like Jenny by Jenny.

That was 80s with Bad. 우리 최산 씨를 좋아하는 루시아 모닝 그룹 신나셨네. 와우, 최산의 80s 이렇게 또 등판을 해주셨습니다. 루시아 모닝 그룹을 등판시키는 DJ BY의 주옥 같은 선율. Let's go! 줄무늬 무늬, 무늬 무늬 줄무늬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everyone.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우리 MG Q&A 얘기 더 해볼까요? 조국 모닝 그룹 responded about those strengths about Korea. 우리나라의 장점, 사시사철 계절마다 넘쳐나는 제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 빨리빨리 문화, 뭔가 고장나서 AS를 접수 후에 처리까지 외국에 비해서는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고장나도 당일에 방문하면 다들 수리되었던 경험 있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집단지성, 타인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는 문화, 택배 문화 보관, 카페, 도서관, 자리막기용 노트북 안 가져가기 등등입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만의 장점 같습니다. 서머피디님,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신청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왜 이렇게 스윗하신 거예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우리는 조국 모닝 그룹어 보유국인데요. Such a sweet message for sure. And also, I can totally relate to what he said. So the best things about Korea, the endless variety of seasonal foods all year around because we get four seasons, huh? And our fast-paced 빨리빨리 culture that makes everything so efficient and the collective sense of consideration for others. 타인을 배려하는 집단지성. 정말 많은데, 근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잘안 잡아주고 이런 건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뭐 회전문 같은 데 이렇게 딱 지나가고 이러면은 막그 심지어 저는 그막 병원에서도 잘안 잡아줘가지고 사람들이 코 이렇게 박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집단지성 웬만하면 좀 좋은 편이긴 하니까 이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You know, if we start holding doors for other people, I think we can, you know, improve even more. So let's go. 뭐 여러분들 저는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안 잡는 경우 저는 좀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매너를 장착하는 거. But other than that, yeah, we do have some great consideration for others, I think. 뭐 남의 집 택배도 미리 이제 뭔가 문 앞에다가 보관해주고 뭐 다들 뭔가 정이 넘치는 건 있긴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얘기 더 해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best part about Korea. The country. Our country, Korea. Alright? Okay, since 조국 모닝 그룹 requested a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re you in for upgrading your morning just a little bit more with me, Summer, here on Morning Groove? This is the perfect radio that you should be tuning into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I am Summer, and you can always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You can also tune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에서 같이 옷을 입은 썸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it wasn't really intentional, but now that I look at myself on the screen, I look like a doctor. Dr. Summer. 어때요, 여러분들? 흰색 옷을 간만에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카라도 입고 이래서 뭔가 의사 그런 가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의사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Anyways, Morning Groovers, you can always talk to me or request a song.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also have our Kato open chat room, 카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TBS EFM 모닝그루브 하고 들어오시면 슬쩍 우리 이제 많은 모닝그루버들이 환영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우리 8890 모닝그루버.

한동안 안 듣다가 오랜만에 틀고 당연히 아, 제 방이겠구나 했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검색해 봤는데 썸머님이 복귀하신 거였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썸머님의 분수기 넘치는 텐션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ven't been tuning in for a while, but you accidentally tuned in and you realized that it was a live broadcast, so you decided to tune in. Oh, thank you so much. 이렇게라도 이제 알게 되신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 TBS EFM 너무 그리운데 한번 채널이나 틀어볼까? 제방 나오겠지 했는데 생방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됐었을 것 같아요. 분수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빵 터지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로만 저를 접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차리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 분수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분수 같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라고 또 답을 보내주셨네요. 핸드폰도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잘 터지잖아요. 간편 결제나 송금도 편하고 또 등본 같은 각종 서류 떼는 것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먼저 주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방으로. So Korea is definitely an IT powerhouse. Our phones get great reception almost everywhere. Mobile payments and money transfers are super convenient in our country. And even getting official documents lik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is quick and easy. Now,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I mean, it was a long time ago, not now, but back when I was living in Spain, I had to get my resident registration card. So I had to apply for it and to get registered. It took me 3 months. Exactly 3 months.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거주증을 받기까지 신청하고 기다리고 이 과정이 한세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말 세 달이 걸렸어요. I don't know, you know, what was the problem, but what exactly was the problem, but it took me 3 months. 우리나라는 이거 발급 하루?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요? 뭐 길게 잡아야 오케이 일주일? 근데 정말 바로바로 이제 발급이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쨌든 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또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꼬깃꼬깃 막 종이 꺼내가지고 제가 거주한다라는 그런 증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장볼 때나 뭐할 때나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So it was really inconvenient. But I guess they have developed a system. Well, hopefully, because that was like 10 years ago. 10년 전이니까. 근데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안 그랬다 이 말인 거죠. IT 강국이었으니까 오래전부터. But anyways, we can still talk more about those strengths that we have. 우리나라의 장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요. We've got Moa, not Moa, Morning Groove Coin 노래방 coming up next. 우리 모닝 그루브의 코인 노래방 곧 있으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선곡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Two Door Cinema Club, Bad Decisions.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Confession, confession. Today's Coin Notebook concept is all about confession. 오늘은 고백 송들 우리 DJ 방학께서 리스트업을 해주셨네요. 과연 제가 했을까요? DJ 방아가 했을까요? 누가 선곡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누가 선곡할 것 같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Who selects music for Coin 노래방? Take a guess. Is that me? Or DJ 바? Or maybe 윤동혁 감독님? 하지만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셨나요? 윤 감독님? 어디 노래방에서나 세레나데 오! 불러보셨대요! 오! 노래 좀 하시나 보네. 이번 밖에 계세요. 여기 들어오시지. 네. 아닌가? 계속 지금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가? But anyways, 갑자기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나를 동생은 나는 연한 남이야. 빛난 내 여자라니까. 전형적인 옛날 뭐 2000년대 고백송이.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떤 고백 해보셨어요? What kind of confession did you make when you were living in life? 어떤 사랑 고백 해보셨을까요? 편지 고백? Did you write a nice handwritten letter? Or did you drag that person to 노래방 and sing them in love serenade? Did you dance for that person? 말아요. 이거 근데 옛날에 연하남들이 많이 불렀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기 많았어요. Anyways, 여러분들 TMI 퀴즈 가지고 왔거든요. I have brought another TMI quiz. I know you guys are having some busy morning. 여러분들 아침마다 사실 부업하는 게 쉽진 않은데 본업도 있는데 모닝그룹에서 부업까지 하느라고 힘드시죠? 오늘은 그래서 좀 쉬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So since you guys are having some hard time doing extra part-time job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for Morning Groove, I brought some easy question, easy TMI question. So, are you ready to take a guess? 좋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해볼게요. 자, 서른 중반인 썸머는, 뭐 누나죠? 내 여자 누나. 서른 중반인 썸머가 오늘날까지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요즘에도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벌써 미드서티인데 아직까지 제가 듣는 잔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TMI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남겨주세요. 썸머가 과연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이 완벽한 썸머도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Everybody, let's go! 들리다 너라고 부를게. 가사가 다르군요. 내가 미쳤으니까. 데니 모닝 그룹아. Good morning, Summer and everyone. Wow, I do love this song. Oh my gosh. You know what? Benny loves a lot of songs from the early 2000s, I believe, and even from the 90s. How are you all familiar with these songs? I'm so curious. Do you ever sing this song to your lover? Do you have a lot of nunas around you? Now this is classic. This is like the K-classic confession song. 우리는 임재범 고해 들으면 딱 그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듣자마자 아! 막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어찌 합니까? 이거 얼마나 그 K-마초 감성을 보여줍니까?

0: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하세요? You know, stop having those cringe. This is like an amazing song. 옛날에 90년대 이게 먹혔다니까요. 2000년대에도. 네. 밖에서 저보고 마이클 볼튼인 줄 알았다고. 아, 임재범 씨 흉내냈다가 마이클 볼튼 소리 들었네요. 우리 막 리메이크 리와인드에서 이제 막 한국 노래 번안한 거 막 하잖아요. 마이클 볼튼 씨께서 이거 딱 하실지 그랬어요. 왜 안 하셨어요? This song is for you, Michael Bolton. 이 허스키의 대명사예요. 이 허스키한 가수들이 꽤나 인기가 좀 있었답니다. Let's go! 윤동혁 감독님, let's go! 마이크 터스!
1: 있나요?
0: 윤동혁! 진짜 싫어하신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하고 계세요. 아, 나는 이승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성그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후닝 캐러님께서도 루이 암스트롱인 줄.

이게 허스키가 다 잡티 머스키가 아니거든요. You know, we all have different kind of husky and musky voice. So I obviously cannot pull off 임재범 the way he sings. 여러분들 9회 얼마나 이게 명곡입니까? 우리 K K music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It all started from here, okay? 가요가 있으니 K-pop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Now. 그쵸. 옛날에 이런 그 코러스가 막 등장해요. 막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모니를 부르는. 뒤에서 이제 백싱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죠. Okay, back to RCMI quiz.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자, 미드서틴 썸머가 요즘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해피 라이프 모닝 유로버. 차 조심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Watch out for cars. Surprisingly, I don't get this. 뭐 어디 가서 뭐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이거는 잘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조심해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차 조심해 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No, this is not the common nagging from my parents. Not at all.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3151. 결혼해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Get married. 그쵸. 이런 거 많이 들을 나이기는 하죠, 제가. This is really funny about Korean parents. So they would ask you, no, actually they would tell you, force you to get married. They would be like, 결혼 언제 하니?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Why don't you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막상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엄청 물어봐요.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잘해주니? 막 이러면서 염려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근데 또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한 5년 정도 뒤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면 눈코에 딸리면 그냥 어 좋다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10년 뒤 하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아버님? Anyways. Yeah, those are very common naggings that we get from K-parents.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딱히 그런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한 번 하셨다. 아빠가 최근에 오빠가 결혼했을 때 오빠 결혼식장에서 자꾸 저도 결혼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저까지 보내버리고 싶나요? 왜요? 아빠 옆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But anyways, another confession song. This is a K-musician,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Can I love you? Can I love you? Like asking you a question. Hey, by the way, you look amazing, beautiful. Do you think I can love you? 오늘요. 나. 거기 좀 앉지? 여기요!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불금 너무 좋네요. 썸머피디님 보면 웃겨요. 감사해요. 나름 진지하게 노래를 좀 열창하고 있는데 웃기면 웃긴 거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약간 푼수 같대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So can you guys agree with other people's opinion that I'm a little goofy? Should I say? 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Let's go. 5, 6, 7.

will only give you good stuff, okay? 내가 잘해줄게. 사기꾼 멘트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줄게. 오빠가 잘할게.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약간 왜 이렇게 주정뱅이 같지, 아침부터? 자, 어떤 잔소리 썸머가 들을까요, 요즘에?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우, 이건 밥을 제가 워낙 잘 챙겨 먹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 잘 안 하시나? So eat well. Yeah, they don't say that because they know that I eat well. 귀신같이 먹으니까 괴물같이 먹거든요. 뭐 집에서도 요리도 해먹고 이러니까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심지어 반찬도 안 사줘요. You know, when it comes to gay parents, when you go and visit

their health, they would pack you a huge bunch of 반찬 for you to take. 근데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거든요. I don't take them because I know for myself that I want to finish them and I don't want them to go to waste. So my mom don't really pack me any 반찬. 반찬도 안 싸주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딱히 안 하세요. 알아서 잘 하니까 이런 거는. 의외로 또 알아서 잘 하는 거에는 잔소리를 안 하시네요. 0117. 집에 일찍 들어가라. So return home early. Now they gave up on this. 이거는 뭐 말로 해도 제가 일찍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자꾸 안 지키니까 쟤는 100번을 얘기해도 일찍 들어올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이 잔소리는 그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신데 차분해라. Be more patient, be more calm. 어 왜요? 저 지금 되게 차분하지 않나요?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차분한데 차분할 땐 꽤나 차분하다고요? Welcome our Canadian singer Celine Dion. Now we're gonna sing The Power of Love. Love is strong. Love is amazing. 사랑은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펭귄키노님께서 썸머야 귀에서 피 날 것 같다. My ears are bleeding because you're talking too much. 에이 이거 너무 상처다. 이거는 잔소리에 비해서 말 많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누구 닮아서 말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서 떠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yeah, he said that I would flow in the water, just my mouth would flow in the water so that I can continue talking.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3이요 내일은 이 코맹맹이 소리 예전에 푸니타가 되게 잘 냈었는데 셀린디온 성대모사 잘했더라고요.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야 연애해라 썸머야 살 좀 쪄라 썸머야 그만 예뻐지면 안 되겠니? 뭐야? 마지막 잔소리는 맨날 듣고 싶다.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왜? 나 뭐 얼굴 이상해? 아니 너무 예뻐졌잖아 우리 딸. 이러면서 약간 공주병이 있거든요. So I would love for my parents to tell me thi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What's wrong with your face? You look extra stunning today. Oh my gosh, my daughter,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살고 싶나 봐요, 저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답을 못 맞추시네.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o let me tell you. So what my parents always nag about these days is about my outfit. 제 옷 입는 스타일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특히 제가 치마 입었을 때 짧은 치마 입거나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너 그렇게 입고 올 거면 병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So my father would be like, if you're gonna wear like short mini skirt, don't visit me at all to the hospital. 진짜 창피하니까 오지 말아라. 약간 이래요. 아니 저 치마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 저 되게 막 상큼하고 예쁘거든요. 치마 입어도. 근데 절대 옷은 무조건 막 정장 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바지 긴 거 입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뭔가 그런 나시티나 치마 이런 거 입으면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So I told my parents, okay, you can always comment about my outfit if you're gonna buy me some. 그러니까 엄마 그럼 옷 한 벌 사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 사주신대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Anyway, the power of love. 이게 뭐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겠어요? We call that love, morning groovers. The power of love. Nagging comes from love. Okay? 오늘 그러니까 뭐 자식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 노래를 좀 더 감상해보실게요. Think about the love, the power of love from your parents, from your kids, from your husband, from your wifey. And take a listen to this song. Morning Groovers, I will fade out but come back really soon. Let's go. 'Cause I'm your lady! 외쳐주세요. 'Cause I'm your lady, the power of love.

엘리베이터는 아니에요. 신축 엘리베이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newly built elevators in Korea. And those are really, really convenient indeed. 근데 I'm on the fence when it comes to those kiosks. 저는 키오스크는 조금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집을 갔는데요. 코스 요리 먹을까, 여러 가지 시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We just decided to order some dishes at a Chinese restaurant. Normally, we would order things like 탕수육 or 뭐 깐풍기 막 이런 거를 요리를 좀 주문을 하잖아요. And also, we would order some noodles like 짜장면 or 짬뽕. And if you order that all together on a kiosk machine, you would expect the restaurant owner to serve you those main dishes first, like 탕수육 or 깐풍기. But then they have served 짜장면 first, and then it took them like more than half an hour to serve the main dish. But it should be the opposite way around. 근데 만약에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짜장면을 조금 이따가 드릴까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짜장면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결국에는 메인 요리가 한 40분 지나도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취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키오스코로 주문한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는데, 아직 개선될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Yeah, it does provide us a lot of convenience, but then, like, there are still things that we have to improve, right? 뭐, 띵동벨,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한 20년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진짜 우리는 어떤 그런 키오스크나 이런 효율적인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서는 좀 선구주자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Go Korea! Morning Groovers, shall we talk more about this later on?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알려주세요. 저 이거 BTS 챌린지 때문에 이 노래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BTS did a little dance challenge on this song, and it was really kind of contagious. 굉장히 중독적이어가지고 계속 보게 됐는데, 정국 씨가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는지, 이거는 뭐, 이제 만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춤선이 진짜 미쳤어요. 저는 정국 씨랑 제이홉 춤추는 거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anyone. This is NSYNC, I Want You Back.

'Cause you love me by Backstreet Boys. 포포도 모닝 그루버. 저는 백스트리트 보이인 줄 엔싱크 노래 들으니까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요. 아버님 퇴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헷갈려요.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스. 노래 제목은 뭔가, 아, 이거 누구 노래지? 이렇게 노래 제목만 듣거나 노래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티스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되게 비슷하잖아요. Anyways, that was Backstreet Boys.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I don't care who you are, as long as you love me. 그냥 나만 사랑해줘. 우리 선샘 모닝 그루버, 아빠 퇴원 소식에 선무 누나 목소리가 확실히 확 밝아지셨어. 너무 고마운 소식이네요. 상민님, 서머피드님, 아버님 퇴원 축하합니다. 팽이킬러님, 서머님, 아버님 퇴원 축하합니다. 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니까 뭔가 무거운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위로도 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닝그루버도 혼자 앓고 계시지 마시고 힘든 일 있거나 또 좋은 일 있거나 이러면은 언제든지 모닝그루버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f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or some good news if you have, just share it here on Morning Group so that we can always, you know, kind of talk about it all together and just be happy for each other and so on. That is the beauty. That is the gramma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문법이라고 할수 있죠. 다 같이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 And time's up,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for Morning Groove Highlight. And next week, because we do have a holiday, we will go live on Wednesday and Friday. 다음 주에는 수금. 생수 그리고 생금으로 만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캘린더에다가 체크 부탁드릴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and have a wonderful weekend.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with QWER 고민 중독.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he wasn't, you know, doing anything apparently, right? He was just from a distance, you know, taking pictures, right? But this bison suddenly charged at him at an incredible speed. 다행히 그 65세 할아버지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근데 큰 어떤 위협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He did suffer a serious injuries, but he is okay apparently, right?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이 찍혀서 정말 화제가 되었죠. So this dramatic moment was caught on video for everybody to check out on the on social media. 근데 이런 사례가 꽤 있다고 하네요. 이 국립공원 측에서는 바이슨의 경우 최소 25야드, which is about 23m. 최소 23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가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So this kind of incident involving bison happened more often than we might think. And the Yellowstone officials recommend staying at least 25 yards, which is about 23 meters away from this animal. 그쵸. 보통 저희는 이제 곰이나 늑대 이런 동물들을 무서워하죠. 근데 옐로스톤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동물은 바이슨이라고 합니다. You know, we tend to be more afraid of like, you know, bears or wolves, right? But bison have injured more people in Yellowstone Park than any other animals. 딱 보면은 그냥 굉장히 얌전한 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무게가 약 900kg 정도 나가고 사람보다 3배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So that 65-year-old man was running for his life and, you know, a bison easily was able to catch him. So this bison animal weighs around 900 kilograms and runs 3 times faster than humans. 저는 뭐 대부분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큰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죠. 예를 뭐 모기나 바퀴벌레를 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경험을 통해서 하지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동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물이 있는지. You know, most of us don't really think of animal as enemies, right? Maybe except for mosquitoes and, you know, cockroaches. So I want to ask you if there's an animal that you have become genuinely afraid of because of something you experienced or something that you might have seen on social media too. 이런 이야기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t's light enough, but not so light if you think about it, right? It involves different issues.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할게요. This is Capital Cities, Space. Space!

That was a capital city's space, meaning that we all need a space. 이런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참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I think we've had at least one experience involving, you know, being threatened by an animal.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한 어떤 특정 동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떤 동물인지 and why. I just wanted to ask you what animals do you have a fear of? Maybe through your experience or maybe watching a video of some sort, right? 저 같은 경우는 I am afraid of dogs. 저는 강아지는 아니고 개가 무서운 게 있어요. I think a long time ago, I think I probably was in my second year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you know, back then, you know, in the 80s, early 80s and mid 80s, you know, see a lot of dogs are running around. But these days, you know, I mean, you won't see dogs running around the neighborhood without any mask or those kind of things, right? Without any protective mask or gears.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막 이게 누구 집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동네 개들이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And I was victim of one very aggressive dog who bit me.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개에 심하게 물린 적이 있어요, 한 번. I still kind of remember his face. 개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it was one of the most traumatic experience in my earlier days. 그래서 막 크게 물려서 병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견병 있는지 그런 막 검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I mean, luckily I was okay, right? But who knows, you know, what could have happened if it was another dog.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개도 많이 물리고. 응? 근데 요즘에는 뭐 개에 물리면은 그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But back then, you know, it wasn't as you know, a big a deal as we would have thought it if it happened to us now.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 세대라면은 아마도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참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물 저 같은 경우는 definitely 개인데요. I love you know small puppies of course. You know I mean they're not threats in any way. 그래서 예전에도 막 친구들 집에 가서 미국에서 막 큰 개가 있고 그러면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I just couldn't stand composed with all these big dogs around me at the time. 정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as you know, we have a 바통터치 segment in full session, I think, since soundbite just ended last week. 사운드바이트가 이제 없는 첫 주이기 때문에 그 뭐지?

아동포츠는 이제 full 버전으로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So I will save all your request songs for 바통터치 segment. So to send your request songs, okay? 노래 듣고 와서 그럼 계속할까요? 안신혜입니다. South to the West.

0: 당시에 I believe his batting average for that year was 412. 4할 1푼 1리. Which is, if you are a baseball fan, it's just unheard of to have an average like that for the whole year.
1: 뭐 한 달만 그 정도 이제 타율이어도 엄청난 거죠. 근데 하지만 전 시즌을 그 정도의 타율로 유지한다. That's just you know unprecedented. 4할 그 근처에도 비슷한 기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40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So record that has never been broken in 40 years history of Korean baseball. Rest in peace, 감독님, 백인천 감독님.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연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입니다. 그 여름, 그 바다.

김아름, 그 여름, 그 바다, last summer 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Arketty님. 2021님께서, 저희 동네 산이 국립공원 범어사로 유명한데, 그리고 멧돼지도 저희가 사는 동네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한 번씩 주의를 주곤 하는데요. 멧돼지를 만나면 절대 바로 뛰지 말고,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고 우산이 있으면 펼쳐라. Our neighborhood is next to a national park, and it's also home to a famous Pomosa temple. And we've heard that wild boars sometimes wander down into the residential areas. Thankfully, I haven't seen one myself yet. So every now and then, I remind my daughter what to do if she ever encounters one. I tell her not to run right away, and if there's a higher ground nearby, climb up to it, and if she happens to have an umbrella, open it to make yourself look bigger, I guess. 그렇군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거인 것 같아요. Of course, the best outcome is to never having to face that situation at all. 맞아요.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말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멧돼지 출몰해서 막 사냥꾼들이 동원되고, hunters were kind of were looking for those wild boars and then hunt them down.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그 위협적일 수 있는 동물이죠. 멧돼지. 요즘에는 막 도시에도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I heard that even in like a downtown city areas, we'll see sometimes wild boars making an appearance. 어떻게 이 도시에 멧돼지가 출현하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but you know, I've seen footages of it. 감사드립니다. 2021님. 아주, 그, 위급한 상황 시에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정확한 이런 어떤 행동 지침을 주셨네요. It's good that you gave your daughter, you know, instructions on what to do exactly if she encounters one. 좋습니다. 2021님. 신청곡은 제가 이따 바통터치를 위해서 세이브를 해두겠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 또 다른 큐티님들 사연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Neil Horan의 곡입니다. Put a little love on me.

couple of tracks. And Neil Horan put a little love on me. And Keen Summer, Only We Know. So your fear for animals. Let's get to some more text sent in by our listeners. Andy Mike님은 30일 굶은 호랑이요. So a tiger that's been starving for 30 days. I guess for that matter, any animal that's been starving, you know, they would act very aggressively toward a human, for sure, I think. Benny님도 역시 probably a grizzly bear, right? I think, yeah, we all have a certain fear because we've seen a lot of footages of, you know, how violent a bear can be. 판다곰도 곰이잖아요. 하지만 판다곰 말고 grizzly bear. 좀 이렇게 보통 이 산에서 사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1033님께서도 일본의 곰이 출몰하는 동네에서는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좀 넘었다고. In some towns in Japan where bears are known to appear from time to time, actually they sell bear spray. Cost more than 100,000 won. 그렇군요.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I don't know. Wouldn't that kind of aggravate bear even more? 뭔가 더 화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Maybe not, you know. 2021님께서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를 어릴 때 보고 한동안 까마귀가 공포스럽게 느껴진 적도. After watching Alfred Hitchcock's The Birds when I was a kid, I remember being scared of crows for quite a while. 까마귀가 무서워요, 생각보다. I've have many encounters with the crows back in the States. 까마귀는 막 집 주변에 어느 시간까지 막 몰려들어 있다가 막 뭔가 이렇게 굴뚝 같은 걸 쪼아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It just is horrific actually if you are inside the house and have all this crow kind of pecking on your furnace and or whatnot. 정말 무서운 아주 크거든요 또 이 까마귀가 이 덩치가 머리도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G 워너비 곡 준비했습니다. Timeless.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3: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a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또 실시간 함께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at the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좋습니다. So we've been talking about animals and different experience of, you know, having a fear of certain, about certain animals. 역시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 주위에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3998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When I was young, I was petting a large dog through the fence of a house when it suddenly snapped at me and I almost got seriously hurt. I don't remember any warning signs around either. I still think about it a bit when I see a big dog, though it's not really a trauma. 다행이네요. 물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이제 주택가에서 살던 또 철문에 큰 개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이쁘다고 손 넣었다가 입질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렇게 경고 같은 게 전혀 붙어 있지 않았다고. Yeah, there should be beware of dogs. 미국에 가면 참 beware of dogs 그 사인이 굉장히 많이 어디가나 붙어 있던 기억이 나는데 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행이네요. 근데 3998님 다치지 않으셨다니 또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 다는 게 또 다행이죠. For me, it was definitely a trauma. I guess because I was actually bitten by it. 저는 물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We had a little gap, a silence actually toward the end of part two, and apologies for that. Some technical glitches that we experienced. Apologies again for our listeners. 좋습니다. 노래 듣고 또 사연 돌아와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릭스의 곡 준비했는데요. 새벽입니다.

That was Lee Briggs, 새벽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message and maybe start our 바통터치 segment. 1033님께서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숲에서 곰을 만났을 때 한 명은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한 명은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는데 죽은 척 한 사람이 살았다는 걸 보고 나라면 하는 생각으로 숨 참는 연습을 엄청 했어요. Okay. So cute. I remember reading a story about two people who ran into a bear in the woods. One climbed a tree while the other lay on the ground pretending to be dead. And the one who played dead survived. 그렇군요. After reading that, I kept thinking, what would I do? So I actually practiced holding my breath and over and over.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귀엽네요. 실제로 곰을 본 적은 아직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종종 곰 조심 팻말을 마주하게 되면 이 숨 참기 연습하는 어린 시절 제가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So whenever I see these signs, you know, beware of bears and signs at some of the, you know, travel destination, I can't help but think of my younger self practicing, you know, how to hold my breath. 그렇군요. 참 어렸을 때 읽은 책이 또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나는 게 And that's why it's really important to read as much as possible when you're young. 어렸을 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This one message by 뽀글님 who says 언젠가 조카를 위해 아쿠아리움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상어 체험을 했는데 보트를 타고 먹이를 물로 던지면 상어가 오는 일종의 이 shark encounter이었습니다. So my nephew and I signed up for this shark encounter at the Busan Aquarium, and we rode in a small boat and tossed food into the water, and then sharks would come right up to us. 어마어마한 그 그레이 상어의 지느러미가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올 정도로 오싹했습니다. 두고두고 괜히 했다 후회할 정도로요. It was so terrifying that I still dream about it from time to time. Those great sharks, you know, especially their fins cutting through the air, cutting through the water, right? I really regret it, actually. I have regretted doing it for a long time, even. Oh, 굉장히 traumatic한 꿈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트라우마였다는 얘기 아닐까요? 가까워서 보니까, 야, 이 상어가 이렇게 큰 동물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ight. 생생한 그런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도 그런 거에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노래 듣고 와서 또 오늘 바통터치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is is 이지형 Radio Day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Patton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song, it is over to you to decide the next song to play.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are playing. 선곡 이어달리기, 선곡 릴레이 세그먼트, 여러분과 제가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코너, 바통터치 시간 돌아왔습니다. So, our QT님s have been sending in a lot of great songs, actually, songs, you know, in terms of, you know, what the thing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in line with the theme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on this show today, which is encounter with different animals and our fear of certain animals,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알맞는 그런 곡들을 보내주셨는데, I had trouble selecting one song to start the segment with. 어떤 곡으로 오늘 바통터치 시작할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곡은요, 제니님께서 보내주신, excuse me, 세상은 여러모로 wild world이기에, 아무래도 이제 무서운 동물이 많은 이 세상, 참 wild world, 정말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미스터 빅의 wild world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t's a good idea to start the segment with that song. 진짜 wild world. I mean, of course, there are many, many dangerous things in this world, you know, probably more dangerous than the danger that animals pose.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보다 훨씬 더 많은 위협이 있는 그런 wild world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그러면 Mr. Big의 Wild World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에 알맞는 곡 연결해 주실 거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with Mr. Big, Wild World.

Wild World, Big, Mr. Big 곡이었습니다. First song to start us off with today's 바통 터치 좋았습니다. Good start, I think, for sure. 다음 곡으로 릴레이 가볼까요? Wisdom님께서 Wild World은 굶주린 늑대가 A lot of hungry wolf in this wild world. 어떤 우리가 동화 속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You know, those wolves, you know, they don't pose any, you know, grave danger to our livelihood or to our lives, right? 하지만 이 동화 속에서 참 이 항상 울프는 빌런이잖아요. 그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프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듀란 듀란의 곡이죠. Hungry like the wolf.

Duran Duran, Hungry Like the Wolf. 아, 좋습니다. 와, 위스덤님 연결곡이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 연결곡 하나 이렇게 끼워볼까 하는데, This is a song that I really love about Wolf. 일세의 곡인데요. Lone Wolf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on the way is our Friday staple, Baton Touch.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곡 릴레이 코너이죠. Probably our longest running segment of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에 아마도 뮤직 부티크 probably the longest running. 뮤직 부티크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했던 코너이고 I think Baton Touch probably second longest running segment on the show. 많은 곡들을 참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이어달리기 해주시기를 기대해드리겠습니다. Hoping that you will continue run with us with your song selection through this segment. So we started with the along with the animal theme that we've been you know discussing on this show today. We started with the Mr. Big Wild World. Explanation was that, you know, this world is such a wild world with all these animals running around. I guess the animals are the least of the problems that we have in this world. And then the following track was Duran Duran, Hungry Like the Wolf. 이제 Wild World에서 늑대로 갔습니다. Hungry Like the Wolf. And I followed that up with my own favorite song about wolf, Lone Wolf by Eels. 외로운 늑대라는 곡으로 이었고요. 약간 늑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베니님께서는 이 곡으로 연결해 주시겠다. Since he mentioned about the grizzly bear, 늑대와 미녀, 엑소의 곡이죠. 늑대 분위기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네요. 오늘 바통 터치. I think we have a set theme in place for our 바통 터치 vibe today. 좋습니다. 또 이 곡과 연결해 주실 어떤 다른 아이디어의 곡이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니님의 연결곡으로 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연결곡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EXO, 늑대와 미녀.

Yes, EXO의 곡이었습니다. 늑대와 미녀, our connecting song for today's 바통 터치. 좋네요. I like the vibe for sure. 3998님께서는 늑대와 미녀, 미녀는 괴로울까요? 라고 하시면서 미녀는 괴로워라는 노래는 사실 없고 그 영화 속 주제가 김아중의 마리아이어 봅니다. 항상 같이 등장하죠. 늑대와 미녀.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의 삽입곡. 마리아. So 3998님 is making this connection. So in terms of Wolf and Beauty. Wolf and a Pretty Woman. And would Pretty Woman be miserable? 미녀는 괴로워. Would the Pretty Woman be miserable? 좀 약간 그 translation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Anyways,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3998님, 그럼 연결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movie 미녀는 괴로워, 김아중이 부르는 곡이죠. 마리아.

Yes, 김아중 마리아. She's a good singer, don't you think? 정말 노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아중 씨. Okay, good connections made so far. That was a relay selection made by our listener 3998님 감사드립니다. Good selection. 계속 갈까요?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5616님께서 저도 어렸을 때 길에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이 많았어요. 바통터치와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곡 신청합니다.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 I know it's not the exact connecting song with the vibe that we're having on the Baton Touch segment today, but had the experience of being really scared of all these dogs running around on the street and gives me sort of the creeps. 맞아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누가 이 개들을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어? 누가 이 개들을 내보냈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주인들이, 막 이렇게, 견주들이.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렸을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I really thought about that, when I was, bitten. I thought to myself, who let these dogs out? 밤하네 곡 듣겠습니다. Who let the dogs out?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 Such an intuitive song. 그렇죠? 너무 원초적이고 심플한 I love it. 5616님의 신청곡 연결곡이었는데요. Wisdom님께서 아하하 진짜 이 곡이 나왔어야. 그죠? I think this has should have been the theme song for today's show. 오늘 같은 이 주제 프로그램 주제 어떤 테마송을 정한다면 I think this would be it. Who let the dogs out? Sometimes listeners have just a better idea as to what songs to play on this show. 그렇기 때문에 이참 신청곡이 소중하죠. 5616님 제가 상을 드릴 수 있다면 상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곡으로. Okay, let's move on. 이 늑대는 아니지만 fox 늑대와 이제 같은 어떤 친구로 생각이 되는 이 여우를 또 다른 노래가 있죠. 뽀글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 또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Who Let the Dogs Out? 그 다음에 이 일비스의 The Fox 백투백으로 틀면 참 분위기가 딱 맞는 곡인 것 같은데요. Let's do it. 일비스 뽀글님의 신청곡입니다. The Fox.

was Elvis the Fox. What a classic. Every time I listen to it, love it. 굉장히 이 재밌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The lyric has a real intention and you know, real meaning.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각 동물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 Kind of wondering what each animal, you know, how they make sound. So dog goes oof. 강아지는 우프우프 그러죠. And cat goes meow. 다 이런 의성어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Like bird goes a tweet, 그죠? Bird는 tweet. And mouse goes a squeak. And the cow goes moo. And the frog goes croak. And the elephant goes toot. I'm not sure if elephant make that kind of sound, toot. And ducks say quack. And fish go blub. And the seal goes oo oo oo. But there's one sound that no one knows. What does the fox say?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이 여우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면서 he speculates about a lot of sound that the fox may make. 예를 들어서 이제 링딩딩딩딩딩딩딩딩 아니면 와파파파파파파오 이런 소리를 내냐 아니면 하티 하티 하티 우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여우가 무슨 소리를 낼지에 대한 어떤 재밌는 상상 just a very funny imagination about you know what the sound a fox makes possibly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the secret of fox ancient mystery somewhere deep in the woods I know you're hiding what is your sound will we ever know 너의 소리는 도대체 뭐야? 이 신비의 동물, 여우, 너의 소리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너의 소리를 알게 될까? 이런 내용이. Such a clever lyric. 진짜 이 조회수도 거의 억대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죠. Do check it out. Elvis의 The Fox였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럼 마지막 신청곡 하나 두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베스키님께서 늑대하면 남자로 종종 언급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요 라는 곡으로 연결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our last song for today. And as I said, Monday is the alternative holiday for National Liberation Day. 광복절 대체 휴무일이잖아요. So we'll be taking a day off. That day also. 하지만 또 알차게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월요일도 함께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So have a great weekend,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ave fun, okay? Leave you with the last connection song made by Paskin님. 남자를 몰라 by Buzz.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道要反省父子关系。说真的。

We are starting off today with bleachers. I want to get better. I want to get better all the time. Upgrade myself every single day. And that starts here on Morning Groove, everyone. 우리 모닝 그루버들, 좀 오프닝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 한국 사람들 여행 가서도 진짜 좀 빠릿빠릿한 것 같지 않나요? 뭐 이거는 놀라운 사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아 뭔가 기내식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귀뜸 들여가지고 알아서 메뉴를 파악을 해요. 아 치킨이랑 소고기 오케이 그럼 난 뭐 먹지? 이러면서 이미 다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죠. We just figure out everything. We're just too quick on everything. We are very very efficient and I am just so proud of that. Because I'm an efficient person myself too. Because obviously I have this Korean blood flowing inside me. 이런 게 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I guess we really do like being prepared for everything, don't we? We are fast, organized, and somehow always one step ahead. So next time you fly, if you want to go somewhere abroad, next time when you fly, just remember that you actually may be making your cabin crew's day a little easier. 오죽하면 이제 외항사 승무원들이 한국행 비행기 가는 걸 되게 선호한다고 하겠어요. 경쟁률도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해요. So I kind of can figure out why those cabin crews prefer Korean passengers because we're amazing. Uh-huh. 또 광복절을 앞둬서 어떤 이런 국뽕 느낌으로 오늘 시작해 보았습니다. Anyways,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You are listening to, of course,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DJ, Summer. And we also have another DJ outside the studio, DJ Ba, who is responsible for all of the songs that are being played. 오늘 오프닝 곡부터 클로징 곡까지 어떤 수미상관, 뭐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기승전결, 정말 완벽한 그 선곡 플로우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마구마구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해드릴 거예요. 오늘 선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And of course, we have 윤동혁 감독님 outside the studio. We are one little morning group family here. 정말 월수금마다 이렇게 만나는 뭔가 옹기종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모닝 그룹 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Dr. Paper님, good morning 해주셨고 Ben Spurl says good morning everyone. 좋아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 건네주세요. 생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지가 웬만하면 즉각즉각 소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So obviously you have higher chance for your messages to be introduced. How exciting is that? We can communicate in this live broadcast. So let's do that all together.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신다면 사연과 신청곡은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가 열려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o if you go on our YouTube live stream channel, you can watch our viewable radio and at the same tim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and participate on our show for free. How amazing is that? 아, 채 부장님도 오셨습니다. Hello, hello. Did you manage to do your workout today? 운동 오늘 잘 하셨고요. 저 진짜 결정했어요, 여러분들. 저 결정했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아, 죄송해요. 결정한 게 뭐냐면요. 제가 월수금 생방하잖아요, 여러분. So I go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So I have decided, come on, come on, 여러분들 listen up, to go out for a early morning run on Wednesdays and Thursdays. No, actually on Tuesdays and Thursdays. 그래서 아침... 화요일, 목요일 제가 5시에 월수금에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화목엔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제 리듬을 다 파괴하더라고요. 사람은 말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You have to wake up at a regular time. I think this is so important for you to maintain your whole rhythm in your life. So I've decided to wake up early and to go out for some run. 요즘 좀 운동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외출만 하면은 기력이 빨리고 뭔가 힘이 없어서 막 쓰러져 있거든요. 잠깐 외출했는데도 아, 나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체력 단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Actually, I never thought this would ever happen in my life, but I actually got motivated by DJ Ba.
제가 살면서 박근혜 팀장님한테 어떤 영향을 받거나 그런 날이 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운동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근데, 아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꽤나 한 1년도 넘으셨을 거예요. 런닝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 건강도 되게 좋아지시고 하셔서,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두번 뛰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는 좀 지나고 좀 놀게요, 연휴에는. So that's what I've decided to do. Why did I mention about this?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That's because of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 하면 운동 생각밖에 안 나니까 스스로의 어떤 다짐 얘기해봤어요. 선샘모닝 그룹을 까꿍 쌈마 누나랑 티봉이 누가 출석했나 이름 불러주실 거죠? 빠릿빠릿하게 출석했죠? 잘했죠? Go 선샘모닝 그룹을 이렇게 또 한국인 인증해주셨네요. You know Koreans are all about checking in and greeting early in the morning. You know I believe that you guys can do some fabulous job right now. So go ahead, K Koreans. 우리 8890 모닝그룹어. 저도 굿모닝이요. 출장 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모닝그룹 감사합니다. So I guess you're on your way to your business trip. Quite a few 모닝그룹ers are on their business trip. Please be safe, everyone.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시나요? 또 비행기 타고 가시면 오늘 오프닝 내용처럼 자랑스러운 K코리안의 면모를 한번 뽐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All right, 모닝그룹ers. We have sponsors. 광고가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윤동혁 감독님, Let's get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0: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Now, today's topic will be focused on Korea, the amazing country ever.
1: 오늘은요, 여러분들 국뽕 느낌으로 제가 좀 가고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0: So that will be today's topic. So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the strengths of Korea? What do you think are some of the best things about Korea? It could be about Korean people, about the country itself. So think about it. I'm pretty sure it's going to be easier for you to answer.
1: 대답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0: Of course, a lot of you guys will respond safety because it's quite safe to live in Korea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I think. I haven't lived in every single country, but I did live in a couple of countries abroad. But, you know, I believe that Korea definitely is a safe country.
1: 밤에 뭐 걸어 다니거나 뭐 CCTV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그냥 CCTV뿐만이 아니라 CCTV 없어도 대략적으로 좀 안전하잖아요. 남의 물건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가도 이게 단순히 CCTV 때문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잖아요. 남의 물건에. 뭐 이런 것도 있고
0: I would have to though say that the best thing about Korea is, you know, how convenient it is to visit hospitals.
1: 병원 시설이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셔가지고 제가 대학병원을 막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너무 편리해요. 그냥 시설도 그냥 되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고
0: You know, you tend to get lost when you visit big hospitals because obviously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you don't know where to go. But then like they're really kind and friendly to tell you which way to go.
1: 그리고 뭔가 이런 QR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체계가 딱딱딱딱 잡혀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 짱이에요. 아, 또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박보검 보유국 아니에요? BTS 보유국? 이런 것도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저는 자랑스러운데요.
0: So our country contains a lot of great K-pop musicians and also some celebrities like Park Bo-gum and BTS, ATEEZ 등등, 코르티스 등등.
1: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What are some of the strengths of our country?
1: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떠올리신다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0: Alright,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1: 우리나라는 또 이 아이돌의 보유곡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ody to Body by BTS.

It is Friday, the 14th of Augus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now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Today marks Malbo, the last of the three traditional hottest days of summer. Scattered showers are expected across much of the country, with some areas receiving up to 40 millimeters of rain. Meanwhile, the heat will continue, especially across the Sudokwon Chungnam region and the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where daytime highs could reach 35 degrees Celsius. As for rainfalls, Seoul, Incheon, and Gyeonggi are expected to receive 5 to 40 millimeters. Daejeon, Gwangju, Daegu, and Gyeongbuk could also see 5 to 40 millimeters of rain. Some of these showers are maybe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Visibility could drop quickly during heavier showers, and roads may become slippery, so please take extra care if you're driving.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across Gyeonggi, Chungnam, and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For the time being, feels like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climb to around 33 degrees Celsius across the Sudokwon Chungnam region and southern areas, so hot and humid conditions will continue.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0 to 24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reach between 27 and 35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31 degrees Celsius in Chuncheon, 34 degrees Celsius in Gwangju and Daegu, and 31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5.9 degrees Celsius. If you're heading out today, keep an umbrella handy and watch out for sudden thunderstorms. And welcome to our 상민님, 코코님, 펭귄킬러 모닝 그룹어 여러분들도 오셨군요. 슬금슬금 더들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8890 says 출장 가는 길에 모닝 그룹 듣고 계신다고 아까 문자 보내주셨고 하진님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오늘도 수영 잘 다녀와서 출첵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썸머피디 아버님 어여 캐치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진님 본인도 이렇게 무릎이 현찮지 않으신데 그런 와중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영 잘 다녀오시고요. 수영의 관절에 참 좋대요. 그죠?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썸머피디 아버님 얼른 회복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닥터페이퍼님 우리나라에는 썸머님이 계시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us this support for my dad who's hospitalized obviously right now. 그러게요. 오늘 좀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얼른 퇴원하세요. 우리 삼계탕 먹으러 가야죠. 지금 아마 병실에서 듣고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I'm not so sure if he's tuning in while he's being hospitalized, but yes, I do hope the best for my dad.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빠른 퇴원, 우리 모두들의 빠른 건강과 쾌유를 빌도록 합니다. Okay, so we are talking about some of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in Korea and some of the best part about our country.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둘씩 얘기해 볼 건데 뭐 너무 많을 것 같기는 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까요? 체육부장님, 진짜 어느 해변에 가던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저보면 운동만 생각난다고 하시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Alright, I haven't thought about it, but it's so true. We are able to order delivery food even when we are outside the beach, right? 저 어렸을 때부터 가능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This is not a contemporary thing. This was possible like 10 years ago, I think, because I do remember in my childhood, I think I was in middle school or something. Yeah, me and my family members went to the beach, 동해안에 갔던 것 같은데, and we ordered some 짜장면, and then like I had a sip of it, and it was really tasty. I still remember that taste. I cannot forget about it. But then like, come to think of it, those kind of deliveries was possible. 그러니까요. 해변에서 막 찝찝하고 그냥 더 놀고 싶은데 어디 식당 가면 좀 귀찮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배달이 가능했답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대중교통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거요. 여행 갈 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해외는 지하철 안이 더 덥더라고요.
레다칠리의 Scar Tissue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 get some good air conditionings, especially when we are on our subway or when we are on the bus. Ooh, it's sometimes kind of cold and I'm loving it. 그래서 약간 밖에가 되게 더우니까 지하철만 타면은 막 시원해져가지고 막 피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But I heard that somewhere in other countries it's even more hot inside the train. 그 에어컨 시스템이 아마 장착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Because you know the subway systems it's been built like hundreds years ago, so almost 100 years ago, so it's really not easy to install air conditioning system on the subway. 아, 그거를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아예 그 지하철 전체를 다 공사를 하고 새 걸로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So yeah, kudos to Korean subways. 여러분들 진짜 그리고 넓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 지하철은 좀 쾌적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죠?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So let's continue and think about more strengths about the country, Korea.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ll be waiting for your responses. 오랜만에 또이 노래 들어볼까요? This is requested by 얼짱님.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Red Hot Chili Peppers, Scar Tissue.

코코모닝 그룹어, 썸머피디님 아버님 병원에서 빠른 쾌유를 바랄게요. 어여 퇴원하셔서 예전처럼 문자도 보내주셔요. 맞아요. 저 아빠가 문자 보낼 때마다 뒷번호 다 공개하면서.

이거 우리 아빠인데요? 막 이랬었잖아요. But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I really hope that he gets discharged today from the hospital. 아, 그래도 오늘만큼은 꼭 퇴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정이 얼른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얼굴이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뭔가 몸을 이제 수술을, 큰 수술을 나름 받으셔가지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이런저런 체크하고 이제 괜찮으면 이제 퇴원을 하겠죠.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your support for my father who's hospitalized. You guys are just way too sweet. 여러분들 어쩜 이렇게 스윗하세요? 우리 MG Q&A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많잖아요. If you can't think about it because your brain is not working so well because it is super early in the morning, get working, morning groovers. We have to get our brain working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so that we can function better. So morning groove really helps. 여러분들의 그 두뇌를 말랑말랑 이렇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생각을 아침부터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서비 모닝 그룹업계에서는요. 굿모닝. 이번 주에 휴가 복귀하고 일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네요. 모두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Looks like you have a lot of works being stacked up after coming back from your business trip. Oh, it sounds so much like a reality. But anyways, the message continues. 우리나라의 장점은 치안이겠죠. 총도 없고, 저녁에 늦게까지 다닐 수 있고, 모든 게 빠르고, 배달 배송 편의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you have mentioned a couple of strengths of living in this country. We don't have any guns. We are able to go out late at night, and we get so many convenient delivery systems. So that is the beauty of this country. For sure. 맞아요. 안전한 거 진짜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엔 조금 안타까운 게 경기 침체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되게 많았고, We used to have a lot of big cafes that would run for 24 hours, but we don't see that too much these days anymore because we're going through economic recession and obviously it's expensive to hire people to work in those areas in restaurants or cafes. So I see many cafes and restaurants being closed by like 9 or 10 and that's kind of unfortunate because that was like the best part of Korea.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24시간 하는 거는 거의 뭐 편의점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편의점은 문 닫아요. 9시쯤에 문 닫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So there is this convenience store in this building of TBS. TBS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아침에 좀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사 먹고 싶은데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거든요. So it's basically like a restaurant. So what I do is I would have to cross the street and walk over to get some snacks for my morning time. 그러니까 이런 게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장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펭귄킬러님, 이번에 중국 출장 갔다가 그냥 공항부터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나라 에어컨 너무 잘 나와요. We have some great air conditioning system here in Korea because when you went to your business trip to China, it was hot even from the airport. 요즘 적정 온도 이런 거 조정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솔직히. 밖에 이제 우리 40도를 견뎌온 사람이에요. 네, 실내 온도가 뭐 28도 이래도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잘돼 있어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꾸 춥다고 민원 넣고 이러니까 지하철도 칸별로 좀 많이 시원한 칸, 조금 덜 시원한 칸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So what we have in our subway system, we have slots divided. The part where we, put on like air conditioners really strong, and there are some other platforms where we have weak air conditioning system if you ride the subway. So if you're feeling extra cold, you can just move to another seat where it has weak air conditioning system. So that's really convenient too.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요즘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나오는 대기 공간이 있더라고요. 대박. 저는 그거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이다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제니도 있잖아요. Like Jenny. Who wanna rock with Jenny? You? Jenny? Jenny? 너가 제니? 제니? 제니? 예니? 아, 이 노래 저 아직도 너무 좋아요. 이 안무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아직도 집에서 혼자 따라하고 막 이러거든요. 잠옷 입고. 맞아요. 저 제니

굉장히 효율의 민족이기 때문에 what we would have is we would have all the signs uploaded that tells you the arrival time, estimated arrival time of the bus.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빨간불도 몇 초 만에 빨간불이 끝났는지 이런 거 다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막 급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미리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So I guess all of these convenient facilities in Korea really also reflects how efficient and fast we are. 바구리 팀장님께서도 친절하게 이 에어컨 구간을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사는 곳에도 있네요. 보니까 되게 긴 버스 정류장인데, you know, we have like long bus stops in Korea. And if you go into this small facilities, you get to enjoy some nice cooling air conditioning system. 그리고 이게 또 겨울에는 히터로 또 바뀌어가지고, 약간 야외에서 이제 비 오거나 이럴 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버스 기다리면 너무 좋죠. 배차 간격이 뭐 15분, 막 20분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짱이네 진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장점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hat comes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the strengths of Korea? A proud Korea. 여러분들 rock and roll 할 시간 준비되셨나요? Who wanna rock with Jenny? This is Like Jenny by Jenny.

That was 80s with Bad. 우리 최산 씨를 좋아하는 루시아 모닝그룹 신나셨네. 와우, 최산의 80s 이렇게 또 등판을 해주셨습니다. 루시아 모닝그룹을 등판시키는 DJ BAE의 주옥 같은 선율. Let's go! 주문이 주문이 모닝그룹어. Good morning.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everyone.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우리 MG Q&A 얘기 더 해볼까요? 조곤 모닝그룹 responded about those strengths about Korea. 우리나라의 장점. 사시사철 계절마다 넘쳐나는 제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 빨리빨리 문화. 뭔가 고장나서 AS를 접수 후에 처리까지 외국에 비해서는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고장나도 당일에 방문하면 다들 수리되었던 경험 있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집단지성. 타인의 물건을 잘 가져가지 않는 문화, 택배 문화 보관, 카페, 도서관, 자리막기용 노트북 안 가져가기 등등입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만의 장점 같습니다. 서머피디님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신청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왜 이렇게 스윗하신 거예요?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 우리는 조국 모닝그루버 보유국인데요. Such a sweet message for sure. And also, I can totally relate to what he said. So the best things about Korea, the endless variety of seasonal foods all year around because we get four seasons, huh? And our fast-paced 빨리빨리 culture that makes everything so efficient and the collective sense of consideration for others. 타인을 배려하는 집단지성. 정말 많은데, 근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문잘안 잡아주고 이런 건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뭐 회전문 같은 데 이렇게 딱 지나가고 이러면은 막그 심지어 저는 그막 병원에서도 잘안 잡아줘가지고 사람들이 뭐코 이렇게 박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집단지성 웬만하면 좀 좋은 편이긴 하니까 이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You know, if we start holding doors for other people, I think we can, you know, improve even more. So let's go. 뭐 여러분들 저는 잡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안 잡는 경우 저는 좀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매너를 장착하는 거. But other than that, yeah, we do have some great consideration for others, I think. 뭐 남의 집 택배도 미리 이제 뭔가 문 앞에다가 보관해주고 뭐 다들 뭔가 정이 넘치는 건 있긴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나라 장점에 대해서 얘기 더 해볼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best part about Korea, the country, our country.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re you in for upgrading your morning just a little bit more with me, Summer, here on Morning Groove? This is the perfect radio that you should be tuning into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I am Summer, and you can always tune into our radio show by tuning in on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You can also tune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에서 같이 옷을 입은 썸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it wasn't really intentional, but now that I look at myself on the screen, I look like a doctor. Dr. Summer. 어때요, 여러분들? 흰색 옷을 간만에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카라도 입고 이래서 뭔가 의사 그런 가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의사라도 많이 봐서 그런가? Anyways, morning groovers, you can always talk to me or request a song.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also have our Kato open chat room, 카톡 open 채팅방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TBS EFM 모닝그루브 하고 들어오시면 슬쩍 우리 이제 많은 모닝그루버들이 환영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우리 8890 모닝그루버 한동안 안 듣다가 오랜만에 틀고 당연히 아 제 방이겠구나 했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검색해봤는데 썸머님이 복귀하신 거였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썸머님의 분수기 넘치는 텐션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So you haven't been tuning in for a while, but you accidentally tuned in and you realized that it was a live broadcast. So you decided to tune in. Oh, thank you so much. 이렇게라도 이제 알게 되신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 TBS EFM 너무 그리운데 한번 채널이나 틀어볼까? 제 방 나오겠지 했는데 생방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됐었을 것 같아요. 분수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빵 터지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로만 저를 접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차리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 분수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분수 같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죠 라고 또 답을 보내주셨네요. 핸드폰도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잘 터지잖아요. 간편 결제나 송금도 편하고 또 등본 같은 각종 서류 떼는 것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야 해서 먼저 주퇴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방으로. So Korea is definitely an IT powerhouse. Our phones get great reception almost everywhere. Mobile payments and money transfers are super convenient in our country. And even getting official documents like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is quick and easy. Now, I would have to mention this. I mean, it was a long time ago, not now, but back when I was living in Spain, I had to get my resident registration card. So I had to apply for it and to get registered. It took me 3 months. Exactly 3 months.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거주증을 받기까지 신청하고 기다리고 이 과정이 한 세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정말 세 달이 걸렸어요. I don't know, you know, what was the problem, but what exactly was the problem, but it took me 3 months. 우리나라는 이거 발급 하루?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요? 뭐 길게 잡아야 오케이 일주일? 근데 정말 바로바로 이제 발급이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어쨌든 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을 못하니까 제가 어떤 뭐 이렇게 또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꼬깃꼬깃 막 종이 꺼내가지고 제가 거주한다라는 그런 증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장 볼 때나 뭐 할 때나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So it was really inconvenient. But I guess they have developed a system. Well, hopefully, because that was like 10 years ago.
2: 10년 전이니까. 근데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안 그랬다 이 말인 거죠.
1: IT 강국이었으니까 오래전부터. But anyways, we can still talk more about those strengths that we have.
2: 우리나라의 장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요.
1: We've got Moa, not Moa, Morning Groove Coin 노래방 coming up next.
2: 우리 Morning Groove의 코인 노래방 곧 있으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선곡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1: Let's now take a listen to a song. This is Two Door Cinema Club, Bad Decisions.

Confession, confession. Today's Coin 노래방 concept is all about confession. 오늘은 고백송들 우리 DJ 바하께서 리스트업을 해주셨네요. 과연 제가 했을까요? DJ 바하가 했을까요? 누가 선곡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누가 선곡할 것 같아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Who selects music for Coin 노래방? Take a guess. Is that me or DJ 바 or maybe 윤동혁 감독님? 하지만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셨나요, 윤 감독님? 어디 노래방에서나 세레나데. 오, 불러보셨대요. 오, 노래 좀 하시나 보네. 왜 밖에 계세요, 여기 들어오시지? 예. 아닌가? 그냥 계속 지금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가? But anyways, 오, 갑자기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나를 동생아, 나는 연하남이야. 빛나는 여자라니까. 전형적인 옛날 뭐 2000년대 고백송인데 내 여자 아닐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떤 고백 해보셨어요? What kind of confession did you make when you were living in life? 어떤 사람 고백 해보셨을까요? 편지 고백? Did you write a nice

letter? Or did you drag that person to Bulevan and sing them in love serenade? Did you dance for that person? 말아요. 이거 근데 옛날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기 많았어요. Anyways, 여러분들, TMI quiz 가지고 왔거든요. I have brought another TMI quiz. I know you guys are having some busy morning. 여러분들 아침마다 사실 부업하는 게 쉽진 않은데, 본업도 있는데 모닝그룹에서 부업까지 하느라고 힘드시죠? 오늘은 그래서 좀 쉬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So since you guys are having some hard time doing extra part-time job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for Morning Groove, I brought some easy question, easy TMI question. So, are you ready to take a guess? 좋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해볼게요. 자, 서른 중반인 썸머는, 뭐 누나죠? 내 여자 누나. 서른 중반인 썸머가 오늘날까지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요즘에도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벌써 미드서티인데 아직까지 제가 듣는 잔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TMI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남겨주세요. 썸머가 과연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이 완벽한 썸머도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Everybody, let's go! 들으니까 너라고 부를게. 가사가 다르군요. 내가 미쳤으니까. 매니 모닝 그룹. Good morning, Summer and everyone. Wow, I do love this song. Oh my gosh. You know what? Benny loves a lot of songs from the early 2000s, I believe, and even from the 90s. How are you all familiar with these songs? I'm so curious. Do you ever sing this song to your lover? Do you have a lot of nunas around you? Now this is classic. This is like the K-classic confession song. 우리는 임재범 고해 들으면 딱 그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듣자마자 아! 막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어찌 합니까? 이거 얼마나 그 K-마초 감성을 보여줍니까?

0: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하세요? You know, stop having those cringe. This is like an amazing song. 옛날에 90년대 이게 먹혔다니까요. 2000년대에도. 네. 밖에서 저보고 마이클 볼튼인 줄 알았다고. 아, 임재범 씨 흉내냈다가 마이클 볼튼 소리 들었네요. 우리 막 리메이크 리와인드에서 이제 막 한국 노래 번안한 거 막 하잖아요. 마이클 볼튼 씨께서 이거 딱 하실지 그랬어요. 왜 안 하셨어요? This song's good for you, Michael Bolton. 이 허스키의 대명사예요. 이 허스키한 가수들이 꽤나 인기가 좀 있었답니다. Let's go! 윤동혁 감독님, let's go! 마이크 터스!
1: 있나요?
0: 윤동혁! 진짜 싫어하신다. 이것까진 아닌데 하고 계세요. 아, 나는 이승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성그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흥민키로님께서도 루이 암스트롱인 줄. 이게 허스키가 다 같은 허스키가 아니거든요. You know, we all have different kind of husky and musty voice, so I obviously cannot pull up 임재범 the way he sings. 여러분들 고해 얼마나 이게 명곡입니까? 우리 K K Music.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It all started from here, okay? 가요가 있으니 K-POP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Now, 그쵸. 옛날에 이런 그 코러스가 막 등장해요.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모니를 부르는 뒤에서 이제 백싱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죠. Okay, back to RTMI quiz.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자, 미드서티인 썸머가 요즘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차 조심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Watch out for cars. Surprisingly, I don't get this. 뭐 어디 가서 뭐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이거는 잘 안,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조심해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차 조심해 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No, this is not the common nagging from my parents. Not at all.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3151. 결혼해라 라고 해주십니다. Get married. 그쵸, 이런 거 많이 들을 나이기는 하죠, 제가. This is really funny about Korean parents. So they would ask you, no, actually they would tell you, force you to get married. They would be like, 결혼 언제 하니?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Why don't you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막상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이러면서 엄청 물어봐요.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잘해주니? 말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근데 또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한 5년 정도 뒤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면은 눈코에 딸리면은 그냥 어 좋다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10년 뒤 하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아버님? Anyways, yeah, those are very common nagging that we get from kid parents.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딱히 그런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한 번 하셨다. 아빠가 최근에 오빠가 결혼했을 때 오빠 결혼식장에서 자꾸 저도 결혼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저까지 보내버리고 싶나요? 왜요? 아빠 옆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But anyways, another confession song. This is a K-musician,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Can I love you? Can I love you? Like asking you a question. Hey, by the way, you look amazing, beautiful. Do you think I can love you? Oh, 내 아이오나 거기 좀 앉지? 여기요!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불금 너무 좋네요. 썸머피디님 보면 웃겨요. 감사해요. 나름 진지하게 노래를 좀 열창하고 있는데 웃기면 웃긴 거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약간 푼수 같대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So can you guys agree with other people's opinion that I'm a little goofy? Should I say? 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Let's go. 5, 6.

will only give you good stuff, okay? 내가 잘해줄게. 사기꾼 멘트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줄게. 오빠가 잘할게.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약간 왜 이렇게 주정뱅이 같지, 아침부터? 자, 어떤 잔소리 썸머가 들을까요, 요즘에?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우, 이건 밥을 제가 워낙 잘 챙겨 먹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잘 안 하시나? So eat well. Yeah, they don't say that because they know that I eat well. 귀신같이 먹으니까 괴물같이 먹거든요. 뭐 집에서도 요리도 해먹고 이러니까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심지어 반찬도 안 사줘요. You know, when it comes to gay parents, when you go and visit their house, they would pack you a huge bunch of 반찬 for you to take. 근데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거든요. I don't take them because I know for myself that I won't finish them and I don't want them to go to waste. So my mom don't really pack me any 반찬.

안 사주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딱히 안 하세요. 알아서 잘 하니까 이런 거는. 의외로 또 알아서 잘 하는 거에는 잔소리를 안 하시네요. 0117. 집에 일찍 들어가라. So, return home early. Now, they gave up on this. 이거는 뭐 말로 해도 제가 일찍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자꾸 안 지키니까 쟤는 100번을 얘기해도 일찍 들어올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이 잔소리는 그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신데 차분해라. Be more patient, be more calm. 어 왜요? 저 지금 되게 차분하지 않나요?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차분한데 차분할 땐 꽤나 차분하다고요? Welcome our Canadian singer Celine Dion. Now we're gonna sing The Power of Love. Love is strong. Love is amazing. 사랑은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썸머야 귀에서 피 날 것 같다. My ears are bleeding because you're talking too much. 에이 이거 너무 상처다. 이거는 잔소리에 비해서 말 많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누구 닮아서 말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서 떠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yeah. He said that I would flow in the water. Just my mouth would flow in the water so that I can continue talking.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3이요 내일은 아, 이 코믹맹이 소리 예전에 푸니타가 되게 잘 냈었는데 셀린디온 성대모사 잘했더라고요.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야 연애해라 썸머야 살 좀 쪄라 썸머야 그만 예뻐지면 안 되겠니? 뭐야? 마지막 잔소리는 맨날 듣고 싶다.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왜? 나 뭐 얼굴 이상해? 아니 너무 예뻐졌잖아 우리 딸. 이러면 저 약간 공주병이 있거든요. So I would love for my parents to tell me thi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What's wrong with your face? You look extra stunning today. Oh my gosh, my daughter,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살고 싶나 봐요, 저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답을 못 맞추시네.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o let me tell you. So, what my parents always nag about these days is about my outfit. 제 옷 입는 스타일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특히 제가 치마 입었을 때, 짧은 치마 입거나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너 그렇게 입고 올 거면 병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So my father would be like, if you're gonna wear like short mini skirt, don't visit me at all to the hospital. 진짜. 창피하니까 보지 말아라 약간 이래요. 아니 저 치마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 저 되게 막 상큼하고 예쁘거든요 치마 입어도. 근데 절대 옷은 무조건 막 정장 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바지 긴 거 입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뭔가 그런 뭐 나시티나 치마 이런 거 입으면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So I told my parents, okay, you can always comment about my outfit if you're gonna buy me some. 그러니까 엄마 그럼 옷 한 벌 사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주신대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Anyway, the power of love. 이게 뭐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겠어요? We call that love, morning groovers. The power of love. Nagging comes from love. Okay? 오늘 그러니까 뭐 자식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 노래를 좀 더 감상해보실게요. Think about the love, the power of love from your parents, from your kids, from your husband, from your wifey. And take a listen to this song. Morning Groovers, I will fade out but come back really soon. Let's go. 고3이요 레이디! 외쳐주세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구축 엘리베이터는 아니에요. 신축 엘리베이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We're talking about some of the newly built elevators in Korea. And those are really, really convenient indeed. 근데 I'm on the fence when it comes to those kiosks. 저는 키오스크는 조금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국집을 갔는데요. 코스 요리 먹을까, 여러 가지 시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We just decided to order some dishes at a Chinese restaurant. Normally, we would order things like 탕수육 or 뭐 깐풍기 막 이런 거를 요리를 좀 주문을 하잖아요. And also, we would order some noodles like 짜장면 or 짬뽕. And if you order that all together on a kiosk machine, you would expect the restaurant owner to serve you those main dishes first, like 탕수육 or 깐풍기. But then they have served 짜장면 first, and then it took them like more than half an hour to serve the main dish. But it should be the opposite way around. 근데 만약에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짜장면을 조금 이따가 드릴까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짜장면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결국에는 메인 요리가 한 40분 지나도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취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키오스크로 주문한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도 있는데 아직 개선될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Yeah, it does provide us a lot of convenience, but then like there are still things that we have to improve, right? 뭐 띵동벨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한 20년 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진짜 우리는 어떤 그런 키오스크나 이런 효율적인 레스토랑 운영에 대해서는 좀 선구주자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Go Korea! Morning Groovers, shall we talk more about this later on?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 알려주세요. 저 이거 BTS 챌린지 때문에 이 노래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BTS did a little dance challenge on this song. And it was really kind of contagious. 굉장히 중독적이어가지고 계속 보게 됐는데, 정국 씨가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는지, 이거는 뭐, 이제 만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춤선이 진짜 미쳤어요. 저는 정국 씨랑 제이홉 춤추는 거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anyone. This is NSYNC, I Want You Back.

You Love Me by Backstreet Boys. 퍼포더 모닝그루버. 저는 백스트리트 보이인 줄 엔싱크 노래 들으니까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요. 아버님 퇴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헷갈려요.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 제목은 뭔가, 아, 이거 누구 노래지? 이렇게 노래 제목만 듣거나 노래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티스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되게 비슷하잖아요. Anyways, that was Backstreet Boys.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I don't care who you are as long as you love me. 그냥 나만 사랑해줘. 우리 선샘 모닝 그룹버 아빠 퇴원 소식에 썸머 누나 목소리가 확실히 확 밝아지셨어. 너무 고마운 소식이네요. 상민님, 서머 피디님, 아버님 퇴원 축하합니다. 팽이킬러님, 서머님, 아버님 퇴원 축하합니다. 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니까 뭔가 무거운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고 위로도 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닝그룹어도 혼자 앓고 계시지 마시고 힘든 일 있거나 또 좋은 일 있거나 이러면은 언제든지 모닝그룹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f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or some good news if you have, just share it here on Morning Group so that we can always, kind of talk about it all together and just be happy for each other and so on. That is the beauty. That is the grammar of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의 문법이라고 할수 있죠. 다 같이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 And time's up,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And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for Morning Groove highlight. And next week, because we do have a holiday, we will go live on Wednesday and Friday. 다음 주에는 수금. 생수 그리고 생금으로 만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캘린더에다가 체크 부탁드릴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and have a wonderful weekend.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with QWER 고민 중독.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Def Leppard, Animal, to get us started.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 are listening to 101.2, 101.3. I'm really glad that you're spending a piece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Friday, August 14th, and time is 10:05 and 27 seconds.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right here on TBS EFM 101.3 megahertz. And yes, we are on YouTube too as a point in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you will find our live feed for point in radio. You can come and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And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we also have a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12, 1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You can drop by anytime.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random morning moods or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there as well. And if you can't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ll be waiting for you again with our reruns at 6 p.m. and one more time at 2 a.m. the morning after. So TGIF, yes, especially start of a extended weekend, huh? 월요일까지 쉬니까, 그죠? 이미 또 휴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ome of our cutie names, I noticed, have started their extended break, taking today off. That means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So taking 4 days off. Wow. A mini getaway would be nice, I think, too.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We'll be taking a day off on Monday as well. Monday is, as you know, alternative holiday for National Liberation Day. 광복절 또 대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날 녹음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꽤 이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요. Recently came across a pretty shocking video. 미국의 이 와이오밍 주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옐로스톤. 옐로스톤의 브리즈베이 캠프그라운드라는 곳에서 어떤 한 남성 관광객이 이 바이슨의 돌진을 받아서 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So at this campground called the Brisbane and Yellowstone National Park, which is a park in Wyoming state in the US. 65-year-old man was charged by a bison and thrown into the air. 근데 사실 이 65세 남성이 이 바이슨에게 바이슨 하면 이제 물소죠, 물소. 바이슨에게 바짝 접근한 것도 아니었고 이 손자와 함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So this 65-year-old man who was charged by bison, right? He was just apparently wasn't trying to get, you know, dangerously close to the animal. He was just, you know, taking a picture with his grandson from a distance. 근데 갑자기 바이슨이 뭔가 성이 났는지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마구 엄청난 스피드로 돌진을 해서 결국에는 이 할아버지를 들이받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So he wasn't, you know, doing anything apparently, right? He was just from a distance, you know, taking pictures, right? But this bison suddenly charged at him at an incredible speed. 다행히 그 65세 할아버지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근데 큰 어떤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He did suffer serious injuries, but he is okay apparently, right?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이 찍혀서 정말 화제가 되었죠. So this dramatic moment was caught on video for everybody to check out on the on social media. 근데 이런 사례가 꽤 있다고 하네요. 이 국립공원 측에서는 바이슨의 경우 최소 25야드, which is about 23m, 최소 23m 이상 떨어져 있으라는 가이드를 준다고 합니다. So this kind of incident involving bison happened more often than we might think. And the Yellowstone officials recommend staying at least 25 yards, which is about 23 meters away from this animal.
그렇죠. 보통 저희는 이제 곰이나 늑대 이런 동물들을 무서워하죠. 근데 옐로스톤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동물은 바이슨이라고 합니다. You know, we tend to be more afraid of like, you know, bears or wolves, right? But bison have injured more people in Yellowstone Park than any other animals. 딱 보면은 그냥 굉장히 얌전한 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무게가 약 900kg 정도 나가고 사람보다 3배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So that 65-year-old man was running for his life, and you know, a bison easily was able to catch him. So this bison animal weighs around 900 kilograms and runs 3 times faster than humans. 저는 뭐 대부분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큰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죠. 예를 뭐 목이나 바퀴벌레를 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이 경험을 통해서 하지만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동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물이 있는지. You know, most of us don't really think of animal as enemies, right? Maybe except for mosquitoes and you know, cockroaches. So I want to ask you if there's an animal that you have become genuinely afraid of because of something you experienced or something that you might have seen on social media too. 이런 이야기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it's light enough, but not so light if you think about it, right? It involves different issues.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룸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할게요. This is Capital Cities, Space. Space!

That was a capital city's space, meaning that we all need a space. 이런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참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I think we've had at least one experience involving, you know, being threatened by an animal.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뭔가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한 어떤 특정 동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떤 동물인지 and why. I just wanted to ask you what animals do you have a fear of? Maybe through your experience or maybe watching a video of some sort, right? 저 같은 경우는 I am afraid of dogs. 저는 강아지는 아니고 개가 무서운 게 있어요. I think a long time ago, I think I probably was in my second year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you know, back then, you know, in the 80s, early 80s and mid 80s, you know, see a lot of dogs are running around. But these days, you know, I mean, you won't see dogs running around the neighborhood without any mask or those kind of things, right? Without any protective mask or gears.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막 이게 누구 집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동네 개들이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And I was victim of one very aggressive dog who bit me.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개에 심하게 물린 적이 있어요, 한 번. I still kind of remember his face. 개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it was one of the most traumatic experience in my earlier days. 그래서 막 크게 물려서 병원에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광견병 있는지 그런 막 검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I mean, luckily I was okay, right? But who knows, you know, what could have happened if it was another dog.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개도 많이 물리고. 근데 요즘에는 뭐 개에 물리면은 그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죠? Back then, you know, it wasn't as you know, a big a deal as we would have thought it if it happened to us now.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희 세대라면은 아마도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났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참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물 저 같은 경우는 definitely 개인데요. I love you know small puppies of course. You know I mean they're not threats in any way. 그래서 예전에도 막 친구들 집에 가서 미국에서 막 큰 개가 있고 그러면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I just couldn't stand composed with all these big dogs around me at the time. 정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as you know, we have a 바통터치 segment in full session, I think, since soundbite just ended last week. 사운드바이트가 이제 없는 첫 주이기 때문에 그 뭐지?

아톰퍼치는 이제 full 버전으로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So I will save all your request songs for 바톰터치 segment So to send your request songs, okay? 노래 듣고 와서 그럼 계속할까요? 안신혜입니다 South to the West

당시에 I believe his batting average for that year was 412. 4할 1푼 1리. Which is, if you are a baseball fan, it's just unheard of to have an average like that for the whole year. 뭐 한 달만 그 정도 이제 타율이어도 엄청난 거죠. 근데 하지만 전 시즌을 그 정도의 타율로 유지한다. That's just a, you know, unprecedented. 4할 그 근처에도 비슷한 기억이 기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40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So record that has never been broken in 40 years history of Korean baseball. Rest in peace, 감독님, 백인천 감독님.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연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름입니다. 그 여름, 그 바다.

김아름아 그 여름아 그 바다 last summer였습니다. Let's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Arketty님. 2021님께서 저희 동네 산이 국립공원 범어사로 유명한데 그리고 멧돼지도 저희가 사는 동네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한 번씩 주의를 주곤 하는데요. 멧돼지를 만나면 절대 바로 뛰지 말고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고 우산이 있으면 펼쳐라. Our neighborhood is next to a national park, and it's also home to a famous Pomosa temple. And we've heard that wild boars sometimes wander down into the residential areas. Thankfully, I haven't seen one myself yet. So every now and then, I remind my daughter what to do if she ever encounters one. I tell her not to run right away, and if there's a higher ground nearby, climb up to it. And if she happens to have an umbrella, open it to make yourself look bigger, I guess. 그렇군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이런 상황이 안 오는 거인 것 같아요. Of course, the best outcome is to never having to face that situation at all. 맞아요.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말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멧돼지 출몰해서 막 사냥꾼들이 동원되고, hunters were kind of were looking for those wild boars and then hunt them down.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그 위협적일 수 있는 동물이죠, 멧돼지. 요즘에는 막 도시에도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I heard that even in like a downtown city areas, we'll see sometimes wild boars making an appearance. 어떻게 이 도시에 멧돼지가 출현하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but you know, I've seen footages of it. 감사드립니다, 2021님. 아주 위급한 상황 시에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정확한 이런 어떤 행동 지침을 주셨네요. It's good that you gave your daughter, you know, instructions on what to do exactly if she encounters one. 좋습니다. 2021님. 신청곡은 제가 이따 바통터치를 위해서 세이브를 해 두겠고요. 노래 듣고 그러면 또 다른 큐티님들 사연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Neil Horan의 곡입니다. Put a little love on me.

couple of tracks, and Neil Horan put a little love on me, and Keen Summer Only We Know. So your fear for animals. Let's get to some more text sent in by our listeners. Andy Mike님은 30일 굶은 호랑이요. So a tiger that's been starving for 30 days. I guess for that matter, any animal that's been starving, you know, they would act very aggressively toward a human, for sure, I think. Benny님도 역시 probably a grizzly bear, right? I think, yeah, we all have a certain fear because we've seen a lot of footages of, you know, how violent a bear can be. 판다곰도 곰이잖아요. 하지만 판다곰 말고 grizzly bear. 좀 이렇게 보통 이 산에서 사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1033님께서도 일본에 곰이 출몰하는 동네에서는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좀 넘었다고. In some towns in Japan where bears are known to appear from time to time, actually they sell bear spray. Cost more than 100,000 won. 그렇군요. 그 스프레이를 뿌리면 I don't know. Would that kind of aggravate it? Bear even more? 뭔가 더 환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Maybe not, you know. 2021님께서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새를 어릴 때 보고 한동안 까마귀가 공포스럽게 느껴진 적도. After watching Alfred Hitchcock's The Birds when I was a kid, I remember being scared of crows for quite a while. 까마귀가 무서워요, 생각보다. I have many encounters with the crows back in the States. 까마귀는 막 집 주변에 어느 시간까지 막 몰려들어 있다가 막 뭔가 이렇게 굴뚝 같은 걸 쪼아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It just is horrific actually if you are inside the house and have all this crow kind of pecking on your furnace and or whatnot. 정말 무서운 아주 크거든요 또 이 까마귀가 이 덩치가 머리도 굉장히 좋고 좋습니다.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G 워너비 곡 준비했습니다. Timeless.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101.2, 101.3. I'm your producer and the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e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또 실시간 함께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rop in, say hello, and hang out with me and our lovely listeners for a while. Of course, our text lines are always open at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좋습니다. So we've been talking about animals and different experience of, you know, having a fear of certain, about certain animals. 역시 많이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 주위에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3998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When I was young, I was petting a large dog through the fence of a house when it suddenly snapped at me, and I almost got seriously hurt. I don't remember any warning signs around either. I still think about it a bit when I see a big dog, though it's not really a trauma. 다행이네요. 물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이제 주택가에서 살던 또 철문에 큰 개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이쁘다고 손 넣었다가 입질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렇게 경고 같은 게 전혀 붙어 있지 않았다고. Yeah, there should be a beware of the dogs. 미국에 가면 참 beware of dogs 그 사인이 굉장히 많이 어디가나 붙어 있던 기억이 나는데 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행이네요. 근데 3998님 다치지 않으셨다니 또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 다는 게 또 다행이죠. For me, it was definitely a trauma. I guess because I was actually bitten by it. 저는 물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We had a little gap, a silence actually toward the end of part two, and apologies for that. Some technical glitches that we experienced. Apologies again for our listeners. 좋습니다. 노래 듣고 또 사연 돌아와서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릭스의 곡 준비했는데요. 새벽입니다.

That was Lee Briggs, 새벽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one more message and maybe start our 바통 터치 segment. 1033님께서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숲에서 곰을 만났을 때 한 명은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한 명은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는데 죽은 척 한 사람이 살았다는 걸 보고 나라면 하는 생각으로 숨 참는 연습을 엄청 했어요. Okay. So cute. I remember reading a story about two people who ran into a bear in the woods. One climbed a tree while the other lay on the ground pretending to be dead. And the one who played dead survived. 그렇군요. After reading that, I kept thinking, what would I do? So I actually practiced holding my breath and over and over.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귀엽네요. 실제로 곰을 본 적은 아직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종종 곰 조심 팻말을 마주하게 되면 이 숨 참기 연습하는 어린 시절 제가 떠오릅니다. 그렇군요.

Whenever I see these signs, you know, beware of bears and signs at some of the, you know, travel destination, I can't help but think of my younger self practicing, you know, how to hold my breath. 그렇군요. 참 어렸을 때 읽은 책이 또 그런 식으로 기억에 나는 게 And that's why it's really important to read as much as possible when you're young. 어렸을 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This one message by 뽀글님 who says 언젠가 조카를 위해 아쿠아리움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상어 체험을 했는데 보트를 타고 먹이를 물로 던지면 상어가 오는 일종의 shark encounter이었습니다. So my nephew and I signed up for this shark encounter at the Busan Aquarium, and we rode in a small boat and tossed food into the water, and then sharks would come right up to us. 어마어마한 그 그레이 상어의 지느러미가 지금도 가끔 꿈에 나올 정도로 오싹했습니다. 두고두고 괜히 했다 후회할 정도로요. It was so terrifying that I still dream about it from time to time. Those gray sharks, you know, especially their fins cutting through the air, cutting through the water, right? I really regret it, actually. I have regretted doing it for a long time, even. Oh, 굉장히 traumatic한 꿈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트라우마였다는 얘기 아닐까요? 가까워서 보니까, 야, 이 상어가 이렇게 큰 동물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ight. 생생한 그런 경험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도 그런 거에는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노래 듣고 와서 또 오늘 바통터치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is is 이지형 Radio Days.

It's time for the Relay Song Selection segment, Patone Touch, where you, our listeners, get a chance to step into the DJ's shoes. So once we start playing a song, it is over to you to decide the next song to play. Your selection can be any genre or style, just as long as there is some connection to the track we are playing. 선곡 이어달리기, 선곡 릴레이 세그먼트, 여러분과 제가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코너, 바통터치 시간 돌아왔습니다. So, our QT님s have been sending in a lot of great songs, actually songs, in terms of, you know, what the thing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So in line with the theme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on this show today, which is encounter with different animals and our fear of certain animals,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알맞는 그런 곡들을 보내주셨는데, I had trouble selecting one song to start the segment with. 어떤 곡으로 오늘 바통터치 시작할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곡은요, 제니님께서 보내주신, excuse me, 세상은 여러모로 wild world이기에, 아무래도 이제 무서운 동물이 많은 이 세상, 참 wild world, 정말 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Mr. Big의 wild world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think, yeah, it's a good idea to start the segment with that song. 진짜 wild world. I mean, of course, there are many, many dangerous things in this world, you know, probably more dangerous than the danger that animals pose.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보다 훨씬 더 많은 위협이 있는 그런 wild world이기 때문에 그쵸, 조심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첫 곡으로 그러면 Mr. Big의 Wild World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에 알맞는 곡 연결해 주실 거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with Mr. Big, Wild World.

Wild World, Big, Mr. Big 곡이었습니다. First song to start us off with today's 바통 터치 좋았습니다. Good start, I think, for sure. 다음 곡으로 Relay 가볼까요? Wisdom님께서 Wild World엔 굶주린 늑대가 A lot of hungry wolf in this wild world. 어떤 우리가 동화 속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You know, those wolves, you know, they don't pose any, you know, grave danger to our livelihood or to our lives, right? 하지만 이 동화 속에서 참 이 항상 울프는 빌런이잖아요. 그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프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듀란 듀란의 곡이죠. Hungry like the wolf.

Duran Duran, Hungry Like the Wolf. 아, 좋습니다. 와, 위스덤님 연결곡이었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 연결곡 하나 이렇게 끼워볼까 하는데, This is a song that I really love about Wolf. 일세 곡인데요. Lone Wolf입니다.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on the way is our Friday staple, Baton Touch.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곡 릴레이 코너이죠. Probably our longest running segment of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에 아마도 뮤직 부티크 probably the longest running. 뮤직 부티크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했던 코너이고, I think Baton Touch probably second longest running segment on the show. 많은 곡들을 참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이어달리기 해주시기를 기대해드리겠습니다. Hoping that you will continue run with us with your song selection through this segment. So we started with the along with the animal theme that we've been discussing on this show today. We started with the Mr. Big Wild World. Explanation was that, you know, this world is such a wild world with all these animals running around. I guess the animals are the least of the problems that we have in this world. And then the following track was Duran Duran, Hungry Like the Wolf. 이제 Wild World에서 늑대로 갔습니다. Hungry Like the Wolf. And I followed that up with my own favorite song about wolf, Lone Wolf by Eels. 외로운 늑대라는 곡으로 이었고요. 약간 늑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베니님께서는 이 곡으로 연결해 주겠다. Since he mentioned about the grizzly bear, 늑대와 미녀, 엑소의 곡이죠. 늑대 분위기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네요. 오늘 바통터치. I think we have a set theme in place for our 바통터치 vibe today. 좋습니다. 또 이 곡과 연결해 주실 어떤 다른 아이디어의 곡이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니님의 연결곡으로 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연결곡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EXO, 늑대와 미녀.

Yes, EXO의 곡이었습니다. 늑대와 미녀, our connecting song for today's 바통 터치. 좋네요. I like the vibe for sure. 3998님께서는 늑대와 미녀, 미녀는 괴로울까요? 라고 하시면서 미녀는 괴로워라는 노래는 사실 없고 그 영화 속 주제가 김아중의 마리아이어 봅니다. 항상 같이 등장하죠. 늑대와 미녀. 미녀는 괴로워. 미녀는 괴로워의 삽입곡. 마리아. So 3998님 is making this connection. So in terms of Wolf and Beauty. Wolf and a Pretty Woman. And would Pretty Woman be miserable? 미녀는 괴로워. Would the Pretty Woman be miserable? 좀 약간 그 translation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Anyways, you know what I'm saying, right? 3998님, 그럼 연결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movie 미녀는 괴로워, 김아중이 부르는 곡이죠. 마리아.

Yes, 김아중 마리아. She's a good singer, don't you think? 정말 노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아중 씨. Okay, good connections made so far. That was a relay selection made by our listener 3998님 감사드립니다. Good selection. 계속 갈까요?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5616님께서 저도 어렸을 때 길에 돌아다니는 개들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경험이 많았어요. 바통터치와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이곡 신청합니다.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 I know it's not the exact connecting song with the vibe that we're having on the Baton Touch segment today, but had the experience of being really scared of all these dogs running around on the street and gives me sort of the creeps. 맞아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누가 이 개들을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있어? 누가 이 개들을 내보냈어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주인들이, 막 이렇게, 견주들이.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렸을 때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I really thought about that, when I was, bitten. I thought to myself, who let these dogs out? 밤하네 곡 듣겠습니다. Who let the dogs out?

Baha Men, Who Let the Dogs Out? Such an intuitive song. 그쵸? 너무 원초적이고 심플한. I love it. 5616님의 신청곡 연결곡이었는데요. Wisdom님께서 아하하 진짜 이 곡이 나왔어야. 그죠? I think this has should have been the theme song for today's show. 오늘 같은 이 주제 프로그램 주제 어떤 테마송을 정한다면 I think this would be it. Who let the dogs out? Sometimes listeners have just a better idea as to what songs to play on this show.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신청곡이 소중하죠. 5616님 제가 상을 드릴 수 있다면 상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곡으로. Okay, let's move on. 이 늑대는 아니지만 fox 늑대와 이제 같은 어떤 친구로 생각이 되는 이 여우를 또 다른 노래가 있죠. 뽀글링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 또 분위기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Who Let the Dogs Out? 그 다음에 이 일비스의 The Fox 백투백으로 틀면 참 분위기가 딱 맞는 곡인 것 같은데요. Let's do it. 일비스 뽀글링의 신청곡입니다. The Fox.

That was Elvis the Fox. What a classic. Every time I listen to it, love it. 굉장히 이 재밌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The lyric has a real intention and you know, real meaning.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각 동물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 Kind of wondering what each animal, you know, how they make sound. So dog goes oof. 강아지는 oof oof 그러죠. And cat goes meow. 다 이런 의성어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Like bird goes tweet, 그죠? Bird는 tweet, and mouse goes squeak, and the cow goes moo, and the frog goes croak, and the elephant goes toot. I'm not sure if elephant make that kind of sound, toot. And ducks say quack, and fish go blub, and seal goes oo oo oo. But there's one sound that no one knows. What does the fox say?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이 여우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느냐라고 하면서 he speculates about a lot of sound that the fox may make. 예를 들어서 이제 링딩딩딩딩기링디링 아니면 와파파파파파파오 이런 소리를 내냐 아니면 하티 하티 하티우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여우가 무슨 소리를 낼지에 대한 어떤 재밌는 상상, just a very funny imagination about you know what the sound a fox makes possibly.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the secret of fox ancient mystery somewhere deep in the woods I know you're hiding. What is your sound? Will we ever know? 너의 소리는 도대체 뭐야? 이 신비의 동물, 여우, 너의 소리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너의 소리를 알게 될까? 이런 내용이. Such a clever lyric. 진짜 이 조회수도 거의 억대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죠. Do check it out. Elvis의 The Fox였습니다. 뽀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그럼 마지막 신청곡 하나 두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베스키님께서 늑대하면 남자로 종종 언급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즈의 남자를 몰라요 라는 곡으로 연결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that is going to be our last song for today. And as I said, Monday is the alternative holiday for National Liberation Day. 광복절 대체 휴무일이잖아요. So we'll be taking a day off that day also. 하지만 또 알차게 준비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는 월요일도 함께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So have a great weekend,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Have fun, okay? Leave you with the last connection song made by Paskin님. 남자를 몰라 by Buzz.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周折吧，我想你了。到临老才想到要反省父子关系，说真的。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0: hottest. You know, Teflon. Eve.
1: Yo, yo, yo, they wanna know.
2: This is the time where famous lyrics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one very questionable.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1: What's my name, yo? Yo. What's my name, yo?
2: Yo, yo. 이상해요, 이상해. 노래 가사가 이상해요.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should I say our special guest of Morning Groove. The lyrics will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도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겁니다. 우리 Morning Groove분들께서는요, 그 낭독되고 있는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yes, from now on,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And our special guest will deliver those lyrics in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Your mission, Morning Groovers, is to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song title.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해 주실까요? 우리 모닝그룹의 미친 섭외력 어때요? 요즘 장난 아니죠? Well, today, well, 이건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슈인데 A lady from North Korea, 무려 북한에서 건너오신 The name is 리군이 동무 바구니 팀장님 아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So, 리군이, 저랑 성이 같네요. 리군이 동무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와, 이제는 이제 하다못해는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This is like a global issue, right? You know, somebody from North Korea coming to a English radio show Morning Groove to read out the lyrics. 여러분, 이 특별한 출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Let's let them read out the lyrics. 안녕하십니까, 리그니 동무 계시나요?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고조 위대하고 위대하신 썸머 동무께서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고조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힘차게 질러보시라오. 고조 내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외치란 말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냥 외쳤지만 일 없소.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고조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보시라오. 자, 박자를 맞추시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동무. 동무, 고조 박자가 틀렸다네. 영어도 하신대요. 기다려보세요. Our great and mostly highly respected comrade Summer says, When you are feeling gloomy and frustrated, you must climb up a mountain and give one mouthy shout. Friend, just like me, puff out your chest and shout with all your might. I tell you, 쿵짜리 샤바라 파파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3: 박수! Everybody! Big round of applause.
2: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가사 들으셨죠?
3: I hope you guys were able to catch that phrase while she was reading out the lyrics.
2: 과연 이 노래 제목이 뭘까요? 꽤나 북한에서도 좀 핫한 노래였나 봐요.
3: Back in the 90s and in the early 2000s,
2: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굉장히 핫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과연 정답이 뭘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그냥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아셨죠?
3: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2: 우리 모닝그룹 받아 믿어볼게요. Let's now listen to a song.

You guys are so funny. 우리 평양냉면님께서 북조선 대표 음식 평냉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북조선에서 훌륭했던 동무들이라고. 오늘의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되셨네요. You've become the main character for today. Yeah, that was not expected. 우리 평양냉면님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는 냉면 한 조씩 하러 가실라우. 평양냉면도 북조선의 대표 음식인데 좀 땡기네요. 오늘 따라서 정답 얼마나 또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클론의 쿵따리 시작하라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짱님께서도 남조선에는 아주 신나는 노래들이 많더라우. 클론입니다. 쿵따리 시작하라 빠빠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남조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e have a lot of great songs. Cool K-pop, contemporary K-pop, old K-pop, you name it. 아주마주 many many K-pop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 우리 3151 모닝 그룹은 역시 글로벌 방송 모닝 그룹. 이제 North Korea 게스트까지 모셨네요. 최고 최고. 여름에 한 번은 듣고 가야 하는 클론의 쿵따리 시작하라. Oh yeah, this is kind of like a summer like jam, isn't it? 여름에 듣기 좀 신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 이 vibe 우리 같이 함께 즐겨보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이 노래 나왔을 때저 중학생이었는데 벌써 32년 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this song came out like 32 years ago? 저는 초등학생 때였어요. I still remember this song because I was out in 서울대 어린이공원 with my parents when I was obviously a little kid. 근데 그때 클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로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춤추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저한테는 어렸을 때 클론이 뭐 지금의 에이티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이돌 같은 그런 어쨌든 그룹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핫했습니다. And the legend never dies. So yeah, here's to Clone. 클론 짱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도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So the answer was 쿵따리 샤바라 by Clone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나고 싶죠? Yeah, you wanna carry this vibe, right? 좋아요. Let's see what DJ Ba has for us. DJ Ba, Ba, Ba, Ba, Ba, Ba. Let's get it! Oh yeah! She has another song from the 90s or the early 2000s. I'm not so sure. But anyways, this is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It is time for some nice in-depth and also soothing music time, everyone.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코너, Remake Rewind 시간이 돌아왔어요. 노래 한 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외국인 가수가 우리나라 노래를 직접 번안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2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그님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원곡자와 그리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ve got another song for you, obviously. This time it is going to be a Korean song that was officially adapted and also performed by a foreign musician. So your job is to listen carefully and see if you can guess both the artist and also the song title. I guess the song title will be the same today, so all you need to do is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오늘은 노래 제목이 똑같을 거여가지고요. 여러분들, 가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가수요. 외국이 번안했는데 어떻게 노래 제목이 똑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what kind of song that might be? I know you might be all curious, so I won't let you guys sitting there just wondering, because I will let you guys know about this song right away.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Andreas Sandlund, 사랑했지만. 이라는 곡을 들어볼 거예요. Although I love you. 사랑했지만 뭐. 그 뒤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사랑했지만 뭐 어쩌라는 거지?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노래 들을 건데 The song is by a foreign musician, Andreas Sandlund. 과연 원곡자가 누굴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모르시겠다면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그것도 많은 참여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Before we listen to a song, just before we listen to a song, let me provide that hint for you because I'm a very kind angel. 저 천사같이 착한 썸머가 여러분들께 또 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세요. So the original musician, 이 원곡 가수는요, 김 씨의 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포크 가수입니다. So think of one of Korea's most beloved folk singers who sang A Letter from a Private. 이등병의 편지. 이제 다시 이 노래 부르신 그분인데요. 오늘은 사랑했지만 노래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랑했지만의 원곡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BS EFM 댓글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로 남겨주세요.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if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우선 리메이크 먼저 들어볼까요? 번안한 버전. This is the remake version. 사랑했지만 by Andreas Sandlund.

Lovely and soothing song it is. 노래 정말 감미롭고 좋지 않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Though I love you. 과연 이 원곡자 누구게요?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Although I love you.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했지만 아니겠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정답 한번 보려고요. 아리송 아리송 하시나요? 정답들이 정말 찔끔찔끔 왔는데 한번 그 찔끔찔끔 온 문자를 읽어볼게요. 아,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는 또 이렇게 어려운 거막 철석같이 맞춰주시면서 또 언제는 아 이거는 누구나 다 맞히지 이러면은 또 의외로 또 정답이 조금밖에 안 오고 막 이래요. 정말 이렇게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실 거예요. I gonna play push and pull with me, morning groovers. Oh my own gosh. Okay, 우리 얼짱님께서 늦잠 자서 이제 듣네요. 어머, 신기방기! 원곡자는 김광석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re a little late today, and you're quite surprised about the fact that the original musician is 김광석. 오, 김광석이라고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과연? Who else? 민준, 리나맘, 어서오세요. 어머, 김광석 가수분이 부르신 게 원곡이었어요? 어머, 어머, 소름 끼쳐요. 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못 듣는 동안 유튜브랑 다른 시간대에 제 방으로 들었답니다. 라이브 듣고 봤어용!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long time no see, 민준, 리나맘.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정도 안 들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듣는 모닝그루브가 훨씬 더 재밌기는 하죠. It's alway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live is way more fun than listening to the reruns. 어쨌든 신기하죠. 김광석 가수분이 원곡자였다니? 막 이러면서 놀라신 것 같은데 0117 모닝그루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인가요? 같은 곡인데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So it seems like they are the same music, but it feels really different. 맞아요. 느낌이 원곡과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약간 업한 느낌이 살짝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guys think? Do you guys prefer the remake version or do you prefer the original version? 난 그래도 원곡이 좋다. 리메이크가 조금 더 다르네요. 다르고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Well, although I love you by Andreas Sandlund, the original musician is, of course, 김광석 씨였습니다. Yo, some of you guys are doing a great job. 여러분들, 뭐, 극소수지만 그래도 정답을 잘 맞추셨네요, 여러분들. 극소수라고 자꾸 제가 강요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알바생들. 회초리, 호랑이 선생님 지금 회초리 들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Okay, so let me give you some info. 정보를 좀 드리자면은요. 고 김광석 released this song 사랑했지만 on his second album back in 1992. 어머, 제가 태어났던 한 해네요. The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a singer-songwriter 한동준 and 김광석's deeply emotional interpretation helped turn it into one of his best song, best ballads. And over the years, it has been covered by many Korean singers, of course, including 김경호, 김범수, and 김현우. 우리가 사실 이 노래 가사 사랑했지만 이 노래를 안 들어본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musician who remade the song, Andreas Sandlund. While he is a Swedish singer-songwriter, 왜 스웨덴에는 이렇게 저명한 그런 뮤지션들, 실력파 뮤지션들이 많은 걸까요? 궁금했어요, 항상. 뭔가 그 스웨덴의 어떤 뭔가 음악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있는 건가? 누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안 만드시나요? 저 되게 궁금한데. Anyways, Andreas Sandlund created the first English language remake of 김광석's 사랑했지만 back in 2014. Rather than simply translating the Korean lyrics word by word, the English version reshaped the lyrics around the same theme of loving someone while knowing the relationship cannot continue. Sandlund also performed the song with his original writer, 한동준, at 2014 Paju Folk Festival. 혹시 바우리 팀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아, 안 가보셨다고. 음악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And Sandlin said he was deeply moved when he first heard 사랑했지만 and wanted to introduce the song to listeners to Europe. And his version was notable at the first English remake of 김광석's song.

Happy Life Morning Groover. 한국 가요계의 전설 김광석. 원곡이 훨씬 좋아요. So the original track sounds so much better because Kim Kwang-seok is the legend of the Korean K-pop. Indeed, I truly agree with you. Why not take a listen to another song from a legendary, another legendary?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If I were a cloud, I would become the rain for you. 얼마나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가사 아니겠어요?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내리고 싶은 그비 생각해 보시면서 This is 안치환, 내가 만일.

Confession, confession. Today's Coin 노래방 concept is all about confession. 오늘은 고백송들 우리 DJ 방학께서 리스트업을 해주셨네요. 과연 제가 했을까요? DJ 방학이 했을까요? 누가 선곡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누가 선곡할 것 같아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Who selects music for Coin 노래방? Take a guess. Is that me or DJ 방 or maybe 윤동혁 감독님? 하지만 이 노래 한 번쯤 불러보셨나요, 윤 감독님? 어디 노래방에서나 세레나데. 오, 불러보셨대요. 오, 노래 좀 하시나 보네. 이번에 밖에 계세요, 여기 들어오시지. 예. 아닌가? 계속 지금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건가? But anyways, 오, 갑자기 뭔가 달라 보이는데? 나를 동생아, 나는 연한 남이야. 만나요, 잘하니까. 전형적인 옛날 뭐 2000년대 고백송인데 내 여자 아닐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떤 고백 해보셨어요? What kind of confession did you make when you were living in life? 어떤 사람 고백 해보셨을까요? 편지 고백? Did you write a nice handwritten letter? Or did you drag that person to 노래방 and sing them in love serenade? Did you dance for that person? 말아요. 이거는 옛날에 연하남들이 많이 불렀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이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는 걸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불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인기 많았어요. Anyways, 여러분들 TMI 퀴즈 가지고 왔거든요. I have brought another TMI quiz. I know you guys are having some busy morning. 여러분들 아침마다 사실 부업하는 게 쉽진 않은데 본업도 있는데 모닝그룹에서 부업까지 하느라고 힘드시죠? 오늘은 그래서 좀 쉬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So since you guys are having some hard time doing extra part-time job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for morning groove, I brought some easy question, easy TMI question. So, are you ready to take a guess? 좋아요.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해볼게요. 자, 서른 중반인 썸머는, 뭐 누나죠? 내 여자 누나. 서른 중반인 썸머가 오늘날까지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So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요즘에도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벌써 미드서티인데 아직까지 제가 듣는 잔소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TMI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feel free t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남겨주세요. 썸머가 과연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이 완벽한 썸머도 잔소리를 듣는다고요. Everybody, let's go! 들리까 노라고 부르게. 가사가 다르군요. 내가 미쳤으니까. Any morning, good morning, Summer and everyone. Wow, I do love this song. Oh my gosh. You know what? Benny loves a lot of songs from the early 2000s, I believe, and even from the 90s. How are you all familiar with these songs? I'm so curious. Do you ever sing this song to your lover? Do you have a lot of nunas around you? Now this is classic. This is like the K-classic confession song. 우리는 임재범 고해 들으면 딱 그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듣자마자 아! 막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거 되게 좋은 노래예요. 절레절레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어찌 합니까? 이 얼마나 그 K 마초 감성을 보여줍니까? 예? 할까요? What am I supposed to do?

0: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를 좀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그라들어하세요? You know, stop having those cringe. This is like an amazing song. 옛날에 90년대 이게 먹혔다니까요. 2000년대에도. 예. 밖에서 저보고 마이클 볼튼인 줄 알았다고. 아, 임재범 씨 흉내냈다가 마이클 볼튼 소리 들었네요. 우리 막 리메이크 리와인드에서 이제 막 한국 노래 번안한 거 막 하잖아요. 마이클 볼튼 씨께서 이거 딱 하시지 그랬어요. 왜 안 하셨어요? This song is for you, Michael Bolton. 이 허스키의 대명사예요. 이 허스키한 가수들이 꽤나 인기가 좀 있었답니다. Let's go! 윤동의 감독님, let's go! 마이크 터스!
1: 있나요?
0: 진짜 싫어하신다. 이것까진 아닌데 하고 계세요. 아, 나는 이승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성그으시는 건가요? 아, 여러분 왜 그러세요? 홍민규님께서도 루이 암스트롱인 줄.
1: 아, 네.
0: 이게 허스키가 다 자칭 허스키가 아니거든요. We all have different kind of husky and musty voice, so I obviously cannot pull off 임재범 the way he sings. 여러분들, 9회 얼마나 이게 명곡입니까? 우리 K-Music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It all started from here, okay? 가요가 있으니 K-POP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Now, 그쵸, 옛날에 이런 그 코러스가 막 등장해요. 뭐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모니를 부르는 뒤에서 이제 백싱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노래를 같이 불러주죠. Okay, back to RCMI quiz. What does Summer now in her mid-30s still get nagged about by her parents to this day? 자, 미드서티인 썸머가 요즘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요? Happy Life Morning Group. 차 조심해라. 라고 해줬습니다. Watch out for cars. Surprisingly, I don't get this. 뭐 어디 가서 뭐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이거는 잘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운전 조심해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차 조심해 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No, this is not the common nagging for my parents. Not at all.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3151. 결혼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Get married. 그쵸? 이런 거 많이 들을 날이, 나이기는 하죠, 제가. This is really funny about Korean parents. So they would ask you, no, actually they would tell you, force you to get married. They would be like, 결혼 언제 하니? When are you gonna get married? Why don't you have a boyfriend?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막상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 이러면서 엄청 물어봐요. 정말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잘해주니? 말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는 건지. 근데 또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한 5년 정도 뒤에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하면 눈코에 딸리면 그냥 좋다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10년 뒤 하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아버님? Anyways, yeah, those are very common naggings that we get from K-parents.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딱히 그런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한 번 하셨다. 아빠가 최근에 오빠가 결혼했을 때 오빠 결혼식장에서 자꾸 저도 결혼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저까지 보내버리고 싶나요? 왜요? 아빠 옆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But anyways, another confession song. This is a K-musician,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Can I love you? Can I love you? Like asking you a question. Hey, by the way, you look amazing, beautiful. Do you think I can love you? 오늘요. 나 거기 좀 앉지? 여기요!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건강하자 모닝그룹어 불금 너무 좋네요. 썸머피디님 보면 웃겨요. 감사해요. 나름 진지하게 노래를 좀 열창하고 있는데 웃기면 웃긴 거죠.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약간 푼수 같대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So can you guys agree with other people's opinion that I'm a little goofy? Should I say? 자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Let's go. 5, 6

믿읍시다. 오케이? 내가 잘해줄게. 사기꾼 멘트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줄게. 오빠가 잘할게.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약간 왜 이렇게 주정뱅이 같지 아침부터? 자, 어떤 잔소리 썸머가 들을까요 요즘에?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밥 잘 챙겨 먹어라. 아우 이건 밥을 제가 워낙 잘 챙겨 먹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 잘 안 하시나? So eat well. Yeah, they don't say that because they know that I eat well. 좀 귀신같이 먹으니까 괴물같이 먹거든요. 뭐 집에서도 요리도 해먹고 이러니까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심지어 반찬도 안 사줘요. You know, when it comes to gay parents, when you go and visit their house, they would pack you a huge bunch of 반찬 for you to take. 근데 저는 그걸 가져가지 않거든요. I don't take them because I know for myself that I want to finish them and I don't want them to go to waste. So my mom don't really pack me any 반찬. 반찬도 안 사주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 딱히 안 하세요. 알아서 잘 하니까 이런 거는. 의외로도 알아서 잘하는 거에는 잔소리를 안 하시네요. 0117 집에 일찍 들어가라. So return home early. Now they gave up on this. 이거는 뭐 말로 해도 제가 일찍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는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자꾸 안 지키니까 쟤는 100번을 얘기해도 일찍 들어올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이 잔소리는 그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신데 차분해라. Be more patient, be more calm. 어 왜요? 저 지금 되게 차분하지 않나요?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그대를 얼마나 차분한데 차분할 땐 꽤나 차분하다고요?

Welcome our Canadian singer Celine Dion. Now we're gonna sing The Power of Love. Love is strong. Love is amazing. 사랑은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썸머야, 귀에서 피 날 것 같다. My ears are bleeding because you're talking too much. 에이, 이거 너무 상처다. 이거는 잔소리에 비해서. 말 많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누구 닮아서 말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서 떠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So, yeah. He said that I would flow in the water, just my mouth would flow in the water so that I can continue talking.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3이면 내일은! You are my friend. 아, 이 코믹맹이 소리 예전에 푸니타가 되게 잘 냈었는데 셀린디온 성대모사 잘했더라고요. 선셋 모닝 그루버. 썸머야, 연애해라. 썸머야, 살 좀 쪄라. 썸머야, 그만 예뻐지면 안 되겠니? 뭐야? 마지막 잔소리는 맨날 듣고 싶다.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왜? 나 뭐 얼굴 이상해? 아니 너무 예뻐졌잖아 우리 딸. 이러면서 약간 공주병이 있거든요. So I would love for my parents to tell me this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What's wrong with your face? You look extra stunning today. Oh my gosh, my daughter,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살고 싶나 봐요, 저는. 칭찬은 저를 춤추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답을 못 맞추시네.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뭐길래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o let me tell you. So what my parents always nag about these days is about my outfit. 제 옷 입는 스타일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특히 제가 치마 입었을 때 짧은 치마 입거나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정말 너 그렇게 입고 올 거면 병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So my father would be like, if you're gonna wear like short mini skirt, don't visit me at all to the hospital. 진짜 창피하니까 오지 말아라 약간 이래요. 아니 저 치마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 저 되게 막 상큼하고 예쁘거든요 치마 입어도. 근데 절대 옷은 무조건 막 정장 같은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바지 긴 거 입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뭔가 그런 뭐 나시티나 치마 이런 거 입으면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So I told my parents, okay, you can always comment about my outfit if you're gonna buy me some. 그러니까 엄마 그럼 옷 한 벌 사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사주신대요. 그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Anyway, the power of love. 이게 뭐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겠어요? We call that love, morning groovers. The power of love. Nagging comes from love. Okay? 오늘 그러니까 뭐 자식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 노래를 좀 더 감상해보실게요. Think about the love, the power of love from your parents, from your kids, from your husband, from your wifey. And take a listen to this song. Morning Groovers, I will fade out but come back really soon. Let's go. 'Cause I'm your lady! 외쳐주세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Embark on a journey to unravel nostalgia within your memories. Join us as we open the pages of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 감성 그 사이 어딘가에서 머물고 있는 Summer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예요.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는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Movie Theaters Back in the Days. 오늘 Time Capsule 주제는 영화관이에요. 라떼 영화관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Send me your own memories and stories about going

And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gain, today's topic is movie theaters back in your generation. 오늘은 라떼 영화관 사연 받고 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it, there used to be a lot of people back in the days in movie theaters, right? 요즘에는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되어서 영화관에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영화 티켓도 다 셀프로 기계로 끊어야 되고 자율입장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there is no one at the door checking your tickets, so you're able to enter without any of that process these days. 근데 예전에는 뭔가 직접 티켓, 종이 티켓이었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입장시켜주고 그 종이 티켓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Some people would collect the movie tickets because it was paper, right? These days, we do everything in mobile devices. 그 영화 티켓을 모으는 그런 재미도 소소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Let's get to your messages. 0117 모닝그룹업께서 라떼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아니고 극장 하나에서 영화 하나 개봉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옛날 같네요. 영화 포스터도 직접 그려서 걸었었죠. 에이, 거짓말, 진짜요?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렸다고요, 손으로? 그래서 걸었었다고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극장에서 그리고 영화를 하나만 했었다고. So only one movie was being shown at movie theaters. This is interesting. I wonder why that is. 영화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나만 개봉을 했었을까요? 3378 모닝그룹업께서 영구와 땡칠이 보러 간 기억이 있어요. 좌석이 꽉 차서 앞뒤 양옆 통로 신문지까지 칼고 앉아서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표에 좌석 표시도 없고 앉고 싶은 곳에 선착순으로 앉았었어요. 80년대 후반, 9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So there were no designated seats at movie theaters back in the 80s and 90s. So people would just sit anywhere they want. So it's like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So they had to be early to be able to sit at a place where they wanted to sit. 그리고 신문지까지 깔고 봤다고요? 무슨 야구 경기장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Wow, so you were able to just sit on the stairs while watching the movie in the movie theater? 되게 신기한 경험이네요. 요즘엔 진짜 상상도 할 수는 없겠어요. 그쵸? 요즘에는 또 이렇게 누가 앉고 있으면 저기요, 여기 제자리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7529 모닝그룹어 종이 티켓 시절이요 라고 There is something very special about those movie tickets back in time, you know, when we used to have actual physical movie tickets. 이거 옛날에는 영수증으로 된 종이 말고 되게 두꺼운 종이었는데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착 뜯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같은 그런 종이였는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Now we don't get to see any of them anymore. So 박은혜 팀장님 is showing me the picture of the movie posters back in time. 아,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So it's not an actual picture, but it's actually a picture drawn by some sort of a movie poster artist, I guess. 이런 거 좀 정겹긴 하네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는지. 뭐 극한 직업. 아, 요즘 영화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 그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Interesting. 옛날 영화 얘기 계속 한번 해볼까요? 라떼 영화관 관련 사연으로 계속 보내주세요. Morning Groovers, continue sharing any memories or recollections you have about going to the movie theaters in your generation.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from the movie Pretty Woman back in 1990. Here is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0: A new morning groover 2368 said,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냅니다. 저는 부산의 학창시절 국제극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상영 전에 애국가도 불렀었어요. 부산에는 국제극장이 좀 유명했나 봐요. 애국가를 참, 꽤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애국가 부를 일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와, 그럼 다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른 후에 영화를 관람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It's very interesting how things have changed so much these days, right? 5899 신규 모닝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사는 39살 박상호라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추억보단 짜릿한 기억을 되뇌어보면 첫사랑과 늑대의 유혹을 봤는데 그 이후에 첫사랑이 계속 강동원 배우님 잘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삐져서 그 뒤로 안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소심남이 그 첫사랑과 다시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했답니다.
1: When I reminisce about memories in the movie theater rather than nostalgic memories, I remember watching 늑대의 유혹, and after that, my first love kept saying that 강동원 was so handsome, so I got a little upset, and we didn't meet again after that. Now, from a very timid man, I made a commitment with her and even got married.
0: 와, 어떻게 하다가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얘기하시다가 다시 결실을 맺으신 걸까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분께서 아, 알았어. 오빠가 더 잘생겼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서 풀리셨나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실을 맺으셨는지 정말 영화 같은 사연이네요. Thank you for sharing this. 그 늑대의 유혹의 강동원의 등장신이 또 되게 유명하죠. 우리 반장님께서 라떼는 동시 상영이라는 게 있었죠. 한 편 값으로 두 편을 상영해주는 가성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꼭 한 편은 19분 영화를 상영했었다는 이라고 해주셨네요.
1: So in the past, there was a system where you could watch two movies for the price of the one simultaneously. And it was quite a cost-effective system.
0: 이런 제도도 있었나요? 좋네요. 요즘엔 왜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리고 꼭 한 편은 왜 19금 영화를 상영을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라는 건가? 건수 오빠님께서 라떼는 화양사거리 동부극장에서 동시 상영도 했었어요. 영화표를 하나 끊으면 하나 더 보고 갈 수 있었죠. 자리가 부족하면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준비되어 있어서 앉아서 보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진짜라고 믿어볼게요.
1: Because I see multiple messages regarding that. You know, if there weren't enough seats, people would just grab some chair and just sit down to watch a movie. How is this possible?
0: 불편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었었나 봐요, 예전에는. 8873 모닝그룹어께서 안녕하세요. 저의 연애 시절 영화가 끝나고 자막 올라가는 것 안 보고 나간다고 제가 화내서 그 이야기하면 지금도 황당했다며 웃고는 해요. 저는 항상 음악은 누구, 제작은 누구, 의상은 누구, 끝까지 봐야 하는 성격이라.
1: So you read through all the credits after the movie ends and you're still talking about that, I guess, with your partner.
0: 저도 그냥 떠나가 버리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런 걸 또 다 보셔야 되는구나. 상대방이 그러면 또 같이 있어줘야죠, 그죠?
1: Everyone, thank you for sharing all these messages about movie theaters back in your generation. 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in a minute. But here's a song requested by, actually going out to 0181.
0: 고등학교 때 타이타닉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영화 상영 끝나고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영화가 재밌어서 한 번 더 앉으면 또 상영을 해주나요? Interesting. 타이타닉 얘기하니까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My Heart Will Go On by Celine Dion.